0: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주울래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주울래와 박고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열아몬 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자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자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군은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주울래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이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증기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빗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주울래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귤을 더 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 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주울래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이 3천 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주울래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부수석

동지, 주병이 레이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8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울려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조울려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8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문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통역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연 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쳤다. 저 사람을 꼭 군사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레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레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습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꽁충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박고도 말했다.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주울레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청

0: 그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파헤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월리 동지. 조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월리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 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주울레는 설풍이 준비해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유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주울레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주울레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낯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상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은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은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추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조울레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산은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우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조울레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주울레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뼐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조례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자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우돗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아니, 다나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원래 내 입당을 조선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쉰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은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졸레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 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 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복하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다면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 중의들 가운데서 중의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 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의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의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빼서 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0: 팔, 손 이게 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동맥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내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요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이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와 안아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아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광중년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무리까지 어째 따라 붙게 되고.
0: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게 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경화 그거 자극해서 무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무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 잠도 못 잔다.
0: 예,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조출도 있답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예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예. 탈출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 세번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러기에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이번에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전문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전문가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0: 네,
3: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 같은 마구 아이돋습니다. 그저 어떻게 돼서 움직이면 숨이 거리 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그냥 고르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올리팅 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50개, 60개씩.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항상 굶으면 일단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 안 나고 반찬 또 미네 못 잡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형적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 뭔가 이 손가락이 하면 이 정말 이렇게 절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0: 예.
3: 이 손마다 절여나고 이럴 때 맞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순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정인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가서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온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매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걷어댕겨도 숨이 좀 덜 차고

0: 예, 잠 잘 잔다.
1: 예.
0: 예, 잠,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나 영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으면서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심리가 내, 나 요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요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말 때야 말 때 찍어도 한 100개 좀.
1: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디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1: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 끝이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뭐라게 되죠. 예.
0: 예. 그게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요즘에 약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1: 예.
0: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쓴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데, 여기 이 선생님 잘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1: 아, 예.
0: 많이 뵙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1: 그랬겠죠. 예.
0: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효과도 없고, 그런 거 빠르고, 예. 그러고 보니까 이때문에 약값이도 또 많이 저렴합니다.
1: 아,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보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0: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또 오늘까지 나오자니까요, 선생님까지.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예, 네, 전화 받고 인사 가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을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3: 어, 흠.
1: 흠까 구강
3: 흠가 구강
1: 예, 구강
3: 예, 예, 거기서 예.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거치입니다 예.
3: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그럽니까?
1: 예, 예.
3: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시오
3: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시오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끄덕끄덕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 분입니다 내외간 두 분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저 이민기 이사를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위 나쁘고 서로 그 노세 쌓여왔대요.
1: 예.
4: 그 선생님이 그 위약을 초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세 쌓는 이 손이 저림에서 발도 한쪽이 약간 좀 디디기 바쁘다만
1: 예.
4: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저 이제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만진다면 끈기 좀 슬끈긴다만
1: 예예
4: 내 보는 게 당산 보는 게 집사
1: 아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가서 더 내일로 여야하다
1: 어, 리맹글 선생님 찾아오세요. 이분은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4: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4: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글 선생님,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뭘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예. 빼구슬이 들리려 한 게 오, 들리려 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잡사드리고 과일이라니까 원래 못 잡사고 과일 잡수 떡 잡수 찰떡 잡사드리고 야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맛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도 하셔 연길 흠과 예.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과 구강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들리려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평 아주 좋습니다. 예.
5: 예, 호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5: 그래. 예, 가겠습니다.
1: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이기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 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고렴에 반신잘 뭐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2: 예.
1: 지금은 이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봐 했단 말입니다.
2: 예.
1: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2: 아 걸간
1: 예.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2: 그렇죠.
1: 인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2: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그런 가겠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상발하자.
2: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1: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2: 예.
1: 이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계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2: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릴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1: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2: 아, 예, 예.
1: 예약해달라.
2: 예, 예약된 거 가세히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1: 절만
2: 예.
1: 선생님하고 예.
2: 예, 절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2: 아, 예.
3: 두 번 받으니까 예,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예, 약간의 예,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맥이었던 게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2: 예.
3: 그래서 예,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코가 아팠어요. 예, 목을 돌리다 뭐 사람 목을 돌리다 소리 목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돌려야 사람
2: 그렇죠. 경추
3: 얼리 예. 경추 얼리 처리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요.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저 이거에 한 번 치료 받았습니다. 이거
2: 예.
3: 그랬는데 저기 치료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알긴답니다.
2: 예.
3: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요. 예,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2: 예.
3: 이게 맞으니까는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예,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다리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2: 예.
3: 그래서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2: 예. 예. 리민규 예. 예.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3: 예. 예. 예, 예, 예.
2: 리민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3: 예, 예.
2: 예, 예.
3: 아, 그랬다면 내일이 나야 되겠다.
2: 예, 오늘 혹은 예.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3: 예, 예.
2: 예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2: 예, 예, 말씀해보세요.
4: 우리 언니의 직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잡은 게 이명염이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근본 못 잡았습니다.
2: 예.
4: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2: 예.
4: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중약치료, 중이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4: 예. 나설 때 약을 좀 쓰겠답니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4: 그리고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2: 치과 2층에 있습니다. 흠과 구가 아, 2층.
4: 예, 예. 2층도 자꾸 내,
2: 3층인가? 예. 2층입니다. 예.
4: 예.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뒤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그 선생님 찾아가서 보이고 이 투를 이거 아 분대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1: 완전히 낫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1: 예.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이거.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0: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이러 기술은 없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1: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니까나. 오늘에 가서 해요 차고
0: 예, 흠과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동강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다면은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물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저려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 등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쩍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으로서 여기가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리명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니 올리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과다로 인해가지고 올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올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네 명결선시안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1억이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1억이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0: 동안 누워 이제.
1: 예, 그렇죠.
0: 예, 그, 저 이제 허리 아파 그러는데, 그 조일만 선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지자병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최기명 주임 찾으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기명 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환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부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최기명 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우수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임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대의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네.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네.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그 우리가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섞여 김에 밥을 싸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1: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이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아 진짜 그 네.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0: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예.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배동산 거기에 갔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뭐 하기 솜씨를 뿌려가지고 불고기 요리도 해주고 갈비도 해주고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다음부터 김밥 싸달래. 왜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김밥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자, 근데 현재는 뭐 김밥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0: 예.
1: 뭐 참치, 치즈, 소고기, 심지어
0: 많죠.
1: 불닭까지
0: 사과 김밥도 있다니까요.
1: 사과 김밥.
0: 예.
1: 그리고 뭐 고추 뭐 넣고
0: 멸치 김밥.
1: 멸치 김밥에
0: 그냥 안에 들어간 거면 다 됩니다.
1: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0: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 둘째는 김밥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0: 네.
1: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돕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
0: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서 소통 안 하죠?
1: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예.
0: 좀 번거롭게.
1: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0: 네.
1: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0: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사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니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싸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현을 쓰면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1: 예,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1: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0: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네. 참 필요합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찾게 되는 다양한 김밥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0: 명옥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교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 밖에도 어묵이나 햄 네.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본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예.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0: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1: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준비했는데 네.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고 터지거나
1: 저거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거친 면이 위로 가도록 넣고 밥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 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김밥인데요.
1: 네.
0: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1: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 20, 30대 뭐. 네, 좀 느끼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1: 김치김밥.
0: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1: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0: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1: 진정한 뭐 어느 네. 것이 정확한 맛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 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 김밥도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영양학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김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뭐 그냥 뭐 영양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가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약 273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한 줄 200g짜리 김밥의 평균 열량은 약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0: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1: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재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자체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두부는 물큰물큰하잖아요.
1: 그렇죠.
0: 꼬들꼬들한 맛과 물큰물큰한 맛이 만나면 그게 또 이제 식감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부 입장에서 여러분, 뭐 두부가 건강에 좋긴 한데 김밥으로 덜덜 말 때는 썩 그렇게 맛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제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 다르고,
0: 네,
1: 예,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
0: 결국 김밥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그렇죠.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만약 마요네즈를 쫙쫙쫙 짜서 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1: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비워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1: 그리고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가
0: 맞아요.
1: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0: 맞습니다.
1: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0: 네. 또.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1: 예.
0: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1: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네,
1: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0: 월계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1: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0: 아, 우리 민족.
1: 예,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제 통오이죠. 한 서른 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0: 네.
1: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끓인
0: 네.
1: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흰,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0: 네.
1: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빼서 끓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0: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1: 예.
0: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1: 예, 예.
0: 근데 그게가 58원이에요.
1: 오.
0: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1: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0: 네.
1: 이제 짠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0: 네.
1: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0: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1: 네.
0: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1: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더 곁들이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무지, 뭐 김치, 어묵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오늘은 예.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1: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1: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대수입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해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단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광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셔 남광까지 적등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이용되는 림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쑥하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소요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적등황농청남자 가운데 남광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 남광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에 모병이 든 거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그 돈이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2: 예. 예, 이거 쓰고서도 원래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심하고,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같은 게 지금 이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어요. 내 위병을 해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그러는 게 지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약도 다 뗐습니다. 한 달 되고, 이러고 변도 거든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 전력선 비달려서 밤에 소변이나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전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팥이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 스페이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씩 운동도 하고 이토록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매기가 참 이 다리도 지금 많이 매기 옛날에만 지금 매기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쏘아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한 10분 20분씩 들고 내가도 일 없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그래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네 배 다섯 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0: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예.
2: 예. 맥이 나고 정신 나지 않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기 예예. 특선이익입니다.
2: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80가게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후두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손발톱 혈압도 온전 안 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래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넣어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예.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혈압이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 어제부터 일정사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이게 삼고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3: 아,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이 증상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3: 예. 네. 이 약의 효과는 이번 학도에 싸지 또 쓰렸으니까, 그래서 홍남강 치료기를 줍대다.
0: 예.
3: 나는 무릎 관절이 심해서,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쇠나 저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통쇠나 저림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벌이 얼상시에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
0: 그렇죠. 예.
3: 나는 이게 학과 전에 이 약을 좀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 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0: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테인이란 말을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선 국격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넣고 쓰세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지 지금 인수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예, 병에 사유하노까나에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예, 어딘지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 달진다.
0: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한가.
0: 아, 예.
3: 그런 게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0: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가 봐.
3: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평 한 3시간 봐도 예, 이 눈이 피곤한 게 아약인단 말입니다.
0: 예,
3: 이 민서방이
0: 예.
3: 이렇게 좋습니다.
0: 예.
3: 눈이 내 검사했거나 일이 빼다.
0: 아, 그래요?
3: 원래 링벨 빠댔는데 일이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예, 예.
3: 예. 아, 눈이 좋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른다.
0: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3: 근데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0: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타야지 또 예. 되게 늙어 보인다.
0: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0: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이 늙어서 아예 죽겠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0: 예.
3: 예.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줬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답니다.
0: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0: 예, 예.
3: 그렇게 뿌옇던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예,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같습니다.
0: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0: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건강 이력이 그리 좋다 미술이 내 말했더만이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제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눈약 12가구 싸면 홍강치료이기를 하나 주제에 구멍이
0: 그 홍남강치료이기를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치료이기를 예. 예. 우리 언니 싸길래 해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이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맹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렇게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니까.
0: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싸증용원에 쓴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증원에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흐분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바사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타
0: 콤파체 허야 그렇습니다. 콤파체
4: 예.
0: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0: 예.
4: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중원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저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0: 예.
4: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천근만근 되던 게 몸이 헷갑아져 그런데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서방 약에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었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차에서 눈약은 많이였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명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 조심 같은
0: 그렇죠.
4: 다 해결하고
0: 예, 예.
4: 할 거예요.
0: 예.

0: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교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아.
1: 예. 홍남강 치료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거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류는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노경이 5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팥이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르끄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버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에 식후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105년의 세월은 산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지만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된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된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또 된장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1: 네. 된장과 역사를 같이 하여 온 조선족은 장기적인 식용 과정에서 전통 된장의 다섯 가지 특성을 통화하고 그 특성을 문화화하여 큰 덕자를 붙여서 된장이 오덕이라고 칭송하며 우리 생활 취향과 상사성 관계를 인격화하여 오심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0: 네.
1: 첫째, 다른 맛과 섞어도 제 맛을 유지하는 단심. 둘째, 오래 둬도 변질하지 않는 항심. 셋째,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는 불심. 넷째,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다섯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화심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된장에 대한 조선족의 사랑과 문화적 뇌라면 된장은 자체의 독특한 맛과 간으로서 기타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0: 네. 이 콩은 경작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1: 네.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야생 콩을 개발하여 주요 농작물로 경작하였는데 콩은 한량한 기후를 이겨내고 적박한 토지에서 완강하게 생장할 수 있으며 경작 기술이 간단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며 식보 기능, 즉 기근을 대처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기능과 양리 기능, 즉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므로 점차 전파되어 한전 문화로 풍부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당량의 능란 조선족은 발효 음식을 개발하여 왔는 바 일찍이 콩을 삶아서 발효시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제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콩을 삶아 발효시켜 만든 메주가 한때는 임금이 혼인 납세 품목에 오를 만큼 귀중한 그런 음식이었고 또 한때는 임금이 자연재해를 기근에 서러지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황 양식으로 쓰이었습니다. 메주로 만든 된장은 독특한 맛과 간으로 전차 여러 가지 종류의 전통 된장을 개발하게 되었고 된장을 재료로 하는 된장국, 해장국, 대장국, 된장떡 등 많은 음식을 개발하여 조선족이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로 보상했습니다.
0: 네.
1: 담장을 낮게 쌓고 울타리를 낮게 두르며 가라호호 정갈한 장독대를 설치하는 거주 문화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이런 전통 문화를 대변하여 줍니다. 된장은 수시로 갖게 되는 가족 식탁이나 모임 식탁에 오르며 이웃 간에도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고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이런 천막 공동체 이식이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콩으로 된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네, 적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장은 일명 우리 그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0: 네. 청국장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었네요. 그러면 석장의 역사가 꽤 오래되겠네요.
1: 예. 석장이 언제 생겨났는지 확실하지 않아 고대의 장을 발효시키면서 유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또 문을 얘기하는 기원 683년 신문왕이 대신이 딸을 왕비로

0: 맞아들을 때 폐벽으로 G라는 그 음식을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탕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된장을 만들거나 석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볏짚의 작용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 볏짚이 빠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네. 있나요?
0: 예. 된장 제조에서 볏짚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연 발효의 씨앗 역할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특종원으로서의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짚은 메주와 된장이 제맛을 내도록 발효를 이끄는 자연스러운 스타터 배양 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짚 속의 바실루스 세균들은 된장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과 다양한 그 향기 성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배짚의 바실루스 균주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된장이 최종적인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작용을 보면 수분 조절과 동기성을 확보합니다. 매주를 만들 때 배집을 깔거나 묶는 리무는 매주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원활한 발효 과정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통 방식이 된장에서 배집을 발효의 시작을 알리는 미생물 공급원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상업적으로 배양된 순수 바실루스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깊고 복잡적인 전통의 맛은 오랜 세월 깊이 전해준 자연의 선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볕집회 작용이 엄청 크네요. 된장 품위와 품질 발효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뒷거구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고유한 석장 제작 기술을 해왔으며 오늘도 여전히 조선족의 특색 음식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석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역시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석장을 만드는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석장도 된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발효식품으로서 며칠이면 임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콩을 잘 선정하고 씻어서 물에다가 12시간 좌우로 불거둡니다. 둘째로 그 불거둔 콩을 물기를 빼고 가마에 넣고 또 삶습니다. 셋째로 그 푹 삶은 콩을 열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꺼내어 뒷집을 한번 펴놓은 깨끗한 그릇에 담은 후 고자기를 덮고 그릇 아구리를 송이불 같은 걸로 덮어놓습니다. 넷째로 30도 내지 40도 온도에서 또 2일 내지 3일 발효시키면 콩 표면의 흰색이 시로리 같은 점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발효균입니다. 잘 발효된 석장에 소금을 조금 버무려 놓은 후 도자기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놓아두거나 덩어리를 만들어서 냉동시킵니다. 석장은 콩 자체의 단백질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린지와 같은 생물 활성 원소가 들어있어서 건강에 또 보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0: 네, 이 석장은 된장 만들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이 온도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효 시간도 2, 3일씩 걸림으로 석장은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발효 음식이라 어른, 아이들 할 것도 없이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0: 네, 이 과거처럼 모든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오덕된장위원회사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오덕된장축제를 펼침으로써 이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또 전통의 맛과 된장에 담긴 그 의미 등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듯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 수업을 열어서 전통 발효식품의 소중함과 그 만드는 과정의 기회를 알리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우리말 속담 중 장이 단 집에는 가도 장이 단 집에는 가도 말이 단 집에는 아니 간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뭐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이런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수십 종목이 됩니다. 이런 된장 계열의 속담들은 장구한 삶을 영위하여 온 조선족의 지혜와 실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된장이 삶에 주는 전통 정신, 문화적 의미를 아주 재치있게 설명하여 준답니다.
0: 네, 그래요.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모임 식탁에 언제나 오르며 이웃 간에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촌락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된장에는 조선족의 기후와 풍토, 생활방식,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연구하는 식품 기업이나 장인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된장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된장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이자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온 소중한 음식 문화 유산입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나눔, 근면, 인내 등 조선족의 전통 미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민족의 소박한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여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전 환경심리학에서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여행만으로도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는 몇 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여행요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행은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항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청구서 같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생기 넘치는 새로운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깨에 짊어진 압박감, 마음속의 고민,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 같은 것들은 모두 매우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 요법을 활용해 평소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반복되는 생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잡념을 잊게 되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시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노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랑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랑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200원 오릅니다. 대략 오릅니다. 그래서 요새도 지금 환자분들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느라고 서리 약이 지금 있는 거두나 사놓느라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안 죽으면 더야 이기는데 그럼 괜찮습니다. 돈 적하게 내고서리 그리고 야진 돈 내고서리 그 결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 피 다 나가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값이 다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도 약이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트에 지금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제일 작은 우대 활도입니다. 예, 이래도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 좋습니다. 10세트 사는 분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지금 전화 와서 자문하고 그 다음에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오늘 사겠다 결정하는 분들 우리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세트를 또 더 증정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과학 가게 되죠. 16세트 사는 분들은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만 이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전화 왔다. 예, 이런 분들 우리 다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옛날에 타 방송에서부터 우리 지금 이때까지 해왔는데 거의 어서는 6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적기사도 침구가 따라갔습니다. 예, 침구 6번짜리도 있었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제 혼자 힘으로 근본상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침구도 12번 이런 침구 맞는 활동에 참가하자면 또 돈도 많이 들게 되죠. 앞으로 지금 점점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귀띔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은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은 제한테 침 맞아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처럼 침 놔주는 게 없습니다. 예. 대부분 무슨 어디 아프게 되면 거기만 놔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아프게 되면 또 따로 돈 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어쨌든 책임지는 각도에서 네. 그래서 침을 전면적으로 놔드리죠. 우리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뭐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또 심장이 아프고 뇌경색이 왔고 소변이 작고 이런 분들이 지금 소변이 작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소변이 작게 되면 어디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무슨 진단이 없죠. 그럼 너도 염이다 그래서 그러면 끝이죠. 그다음 소염제를 아무리 먹은 소변이 점점 더 작아지죠. 지금 소변이 작은 게 소변이 작거나 뇌출금이 생기거나 이게 무슨 년세 많아가지고 헐렁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질은 우리 소장 거기에 점점 차가워지면서 나타난 증상이죠. 상러샤한 어째서 상러샤한 생기는가? 기질은 서약을 너무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상러샤한 무조건 생깁니다. 서약은 몽땅 혈압약 포함해서 찬성질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화학성분 됐죠. 그런데 옛날에 치마서 나온 분이 그분이 서약 공장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말하는 게 나는 절대 서약 아니 된답니다. 서약의 독성이 상상받기랍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은 넙적 잡수는데 혈압약도 그렇고 혈당약도 그렇고 별로 그 증상을 그 당시 눌러놓는 것 같지만 후과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 본신은 하나를 잡수게 되면 그 서약의 독성이가 간 안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매일마다 서약 달고 있는 날 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약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뭐 내 중약 먹고 뭐 좀 반이 생깁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면 난 영 답답합니다. 어디 그러는가? 서약 그 독성이 그리스인 거는 매일마다 잡수면서 넉적 잡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건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약을 잡수게 되면 무슨 말이 많습니다. 뭐 이거 다 해야 된다 저거 다 해야 된다. 기실은 중약은 몽땅 초약이지 않습니까?

0: 개약은 우리 자연계에서 나온 개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는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세포들은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거하고 생명 있는 게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게지 생명 있는 거하고 죽은 게 감정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부작용만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중약의 부작용은 예, 한 24시간 어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대사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약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우리 그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점점 외지바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도를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 치료를 하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그다음에 잘 조회해보고 제 말 들어보고 그래서 예, 그 약이라는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펜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우리 이 처방은 생맥음의 기초상에서 나온 겁니다. 약 이름도 관신승마의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생맥음이란 게 무슨 처방인가? 이거는 고대 유명한 처방인데 옛날에 원래 이름은 생맥음이 아닙니다. 승마의 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이죠. 그때 당나라의 명이 순스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천진방. 지금 어떤 데서는 천진이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 게 날개란 이제입니다. 예, 그래서 천진이방 거기에 아주 유명한 처방이죠. 그래서 이 처방이 잘 됐다는 게 뭔가 준천조실 약을 본다 할 때 딱 세 가지 약입니다. 당삼 그다음에 또 맥동 오미자 세 가지 약이죠. 당삼이가 우리 준여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맥동은 천여에 속하는 게고 오미자가 주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문은 부지하죠. 그래서 이부 이렇죠. 이부 이룬 이소 이렇습니다. 룬이란 건 뭡니까? 우리 오장육부를 윤활하게 한다. 윤활하게 하자면 예, 우리 그 발동기도 그렇습니다. 무슨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자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진액이 충족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 입이랑 자꾸 말라들고 변비도 생기고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 다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룬 이것이가 맥동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많이 수고하신다.
0: 네.
2: 예. 예, 저는 혈병을 쓰던 환자인데 지금 쓰고 있고
0: 네.
2: 병원에서 진단받기는 추위라고 진단받았는데
0: 네.
2: 내세 많으면 자연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 너무 그 이심이 해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하던 차에 선생님이 이런 그 강의를 듣고서리는 지금 이하고 쓰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 증상이 악화되면 전화 걸면서 전화기를 찾고
0: 네.
2: 시장 갔다가 여러 가지 물건 사고 한두 개는 장사꾼 앞에 두고 오고
0: 네.
2: 머리 굳었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0: 네.
2: 어떤 때는 정집에서 내려온 다음 뜨거운 물건이 생각나서 다시 올라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0: 아, 대단해.
2: 예. 네.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맥이 없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막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0: 아, 그 비모자라 그렇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0: 네.
2: 강의를 듣고 혈액강하고 권신거를 같이 쓰게 됐습니다. 맨발로 이렇게
0: 예.
2: 내게 너무 행운이 같아. 특히 친구를 결합한 게 지금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용한지 내 저 여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우선 그것도
0: 빼도
2: 괜찮더라고요.
0: 예.
2: 예. 예, 변비약도 우선은 뗐습니다. 변비 때문에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변비하고 계속 매일마다 먹던 게 변비하고 떼고
0: 네.
2: 혈압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혈배감 때문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혈압이 올라갈 때는 그 혈배감을 가량해서 선생님이 먹으라 해서
0: 네, 예.
2: 어떤 날에는 요도바를 막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0: 그렇게 잡수면 예, 점점 좋습니다.
2: 부작용이 예. 없더란 말입니다.
0: 없습니다.
2: 정말 예. 임신부도 먹고 애기도 먹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0: 게 저도 모르고 나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늙음하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길래서 살아야지. 하지만 참 기쁘고 정말 가슴이 뿌듯한다.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 같습니다.
1: 행운이죠.
0: 이내 정말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믿고 약을 쓰면 큰 활동이 참가해야 밥도 저렴하고 힘도 맞을 수 있게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지금 무대 활동 크게 하는데 오라잼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한 세트 200원씩 오릅니다. 대단히 오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싸놓느라 그랬는데 전화 맨 바로 잘 왔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내가 혈배강하고 근심으로 같이 먹었는데 지금 내 350도 돋보기를 그냥 걸고야 무슨 구루 봐도 그렇고 언제나 그거 끼고 물건을 이래 똑바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 돋보기를 갑자기 아이께도 괜찮더라면
1: 우리 공농수치에 그 신뢰론인성 시신경기축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0: 글쎄요. 혈배강 때문에 그런 이런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선생님께다 좋은 소식을 알리느라고
1: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혈배강하고 금신고를 한 대 갖췄습니다. 저는 석 달 됐습니다.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신자 두근거리고 이렇게 대처 말해도 놀라고 문을 열어도 놀라고 전화벨 울러도 놀라고 그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밴드살이 늦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밤잠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손발이 지려서 속에 뜨문뜨문 속에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차에 이 두 가지를 한 대 갖췄으니까 얼마 효과 빠르겠습니까?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문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놀라던 게 이렇고 밴드사기 눕던 게 그것도 아예 밴드사기 잘 누워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몸이 부둔다. 잠잠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 못하던 게 몸이 천구만 거 되던 게 그게 불어 그런 몸이 해가 빠질까 지금 활동 5,000보까지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생명을 구한 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 이 저지 10시에 또 자면 또 10시에 또 죽고 또 오늘이 그래면 또 10시에 또 더 준다.
1: 맞습니다.
3: 그래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래.
1: 288-0018번 전화 치세요. 빨리.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화입니까?
1: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수고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 강의 듣고 그다음에 그 내 병 정황이 근거해서 지금 혈배강 쓰고 있는데 혈배강 쓰기 전에는 머리가 동동 붓기 뭐 커지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1: 나가지는 것 같고
4: 그리고 자고는 무슨 일을 하자도 그 손이 다 잡히지 않고 그런 걸 때도 높은 감 낮고 낮은 감 높고 특히는 밤 5살 뛰는 뭐 난 가슴이 많이 뛰는
1: 심장 막 튀어나올 것 같고
4: 밤잠 잘 오지 않고 딱 자세도 겁이 난단 말이야. 이래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1: 그렇죠.
4: 큰일 난다고 해서 그랬던 게, 이 약 지금 한동안 썼는데, 지금 머리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망가지니까.
1: 망가지고,
4: 이렇게 먼저 볼, 이렇게 시를 좀 먼저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오게 되면 오가는 좀, 이제만 좀 똑똑하게 보이고, 그리고 심장이, 그 박동하는 게 사실,
1: 놀라지 않죠, 자꾸.
4: 연동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풀린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활동도, 또 우회 활동도 있다든지, 여기 참가하자고.
1: 그리고 또 값이 이번에 한 세트 200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빨빨 싸놓는 게 좋습니다. 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 써드리세요. 288-0018번 지금 빨리 써놨지.
4: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2부

0: 이룬, 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쇼라는 건 뭔가, 이게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놓고 말하게 되면 예, 걷어들이는데 누출되지 못하게, 영양가가 누출 안 되게 서리 딱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레인 구토랍니다 이런 거 보고요. 그러면 뭐에 누출되는가? 지금 우리 그 일반적으로 심자이람 쓰기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누출됩니다. 누출된다는 게 뭔가? 자꾸 설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설사에서 뭐 대변에서 채소와 못된 음식이 그대로 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콩나물 먹게 되면 콩나물 그대로 나가고, 예, 이게 다 그 쇼하는 이런 공능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쇼렌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구서작용이가 오미자가 합니다. 우웨이스, 예. 우웨이스 엄청 좋은 약재입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 맛이 돼서 오미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섯 가지 맛은 대응하는 것이 뭔가? 오장을 대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를 잘 닦아주죠. 특히 우리 땀이랑 세게 흘리는 거, 예, 이것도 다 유실되는 게죠. 예. 어떤 분들은 겨울철에도 막 추운데 앉아서 땀 쫄쫄쫄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나쁩니다. 우리 저 땀이란 거는 예, 우리 심장의 액체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가 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땀 많이 흘린다면 피로 많이 흘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리 여러 가지 이런 몸속의 그 오장육부를 평형시켜주면서 건강을 찾아주기 때문에 아주 처방이 잘 된 겁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백강승 한자입니다.
0: 네, 예.
2: 네, 이합성 이전에는 이게 색도 있고, 머리 혈관이 많이 막히고, 예. 풍도 오고 했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약을 육색이든 니들 갔다니까나,
0: 예.
2: 좀 이 약을 선택했었습니다.
0: 예, 예, 예.
2: 이 약은 정말 치료 효과 좋고, 몇 년 동안에 혈압 약을 썼는데, 예. 예, 몇 달 안 쓰니까나, 혈압이 차츰차츰 내려오던 게 지금은 혈압 약도 끊고, 혈통도 높아서 이도수를 맞았는데,
0: 예.
2: 이도수도 다 끊었습니다.
0: 끊을 수 있습니다. 예.
2: 혈당 약은 아이 모두의 혈당이 정상입니다.
0: 됩니다. 예.
2: 음식 먹고 혈당을 검사를 해보면 6.1이 아니면 6.5 이렇게밖에 안 된다.
0: 그렇죠.
2: 음식 먹은 후에도. 예. 이 약이 머리에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을 조종하고 발다리도 오르들었는데 이 약하고 근심으로 같이 쓴다 못한 게 머리도 막혔던 게 다 열리고 머리 정신 나고 맥이 없는 줄 모르고 다닌다.
0: 예.
2: 이 약세는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2: 예. 이 약은 정말 사람이 생명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나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씁니다.
0: 그래, 생명 의미랬죠. 예, 생마이.
2: 예. 계속 먹겠습니다. 효과 좋아서 계속 쓰겠는데. 집에 약이 좀 있는데 약을 저기나 또 오른다거나 이게. 열가가 배달 받겠습니다.
0: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한 세트에 예. 200원씩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사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공장 안 주고 나오지 않아서 돈이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미리 그 야진해놓고서리 그래서 예, 자기 퍼로 떡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죠.
2: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배강 쓰고 있습니다. 난 간신병으로 주자도 둘을 했지. 그리고도 또 다발성 내경 색이 있지. 이래서 선생님 설명 듣고 배강 썼는데 계속 주자를 해도 후두두하고 항암하고 그리고 어디를 다닐 때면 계속 주시면 같이 다녔대요.
0: 맞습니다.
3: 혈배강 먹음에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도 주시면 안 같이 다닐 일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이 서약을 대여섯까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서약이란 건 간이 엄청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혈배강이가 좋은 점은 뭔가 이걸 쓰므로서 여러 가지 뭐 리비걸레이라든가 타진가이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나폴리라든가 사탈레이라든가 예,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그 안 먹습니다.
0: 예, 아예 잡수가 됩니다.
3: 예. 예. 루이스 바타틱 먹던 게 그것도 안 먹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혈압 조절도 용서할 겁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번 한

0: 또 쏠 때는 일각사 다 기릅니다. 값이 어디 비전이.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내치 마사방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약이 팍팍 없어집니다. 지금이 예? 전번에 것이 60몇 상자 있었는데 지금 절반이 쭉 줄었습니다. 지금 20몇 상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시작하는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마인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특히 치인双부랍니다. 치인双부란 게 도대체 뭐인가? 기하고 이것이 치인两亏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뭐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립니다. 아까도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자다가도 바늘기 떨어지는 소리에도 와닥닥 놀랍니다. 예, 뭐 소지 오는 소리는 더 놀라죠. 예? 그리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심장이 막 목구멍으로 막 나올 것처럼의 이런 현상 나타나는 이 다 치인량슈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찹니다. 네. 특히 우리 밤잠 잘 때 호시 수면 잔팅 중후증 이거 영 피면해야 됩니다. 이게 영 위험합니다. 자다가 돌아가는 게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 수면 잔팅 중후증이란 무슨 뜻인가? 이 잠잔 도중에 호흡이 또 끊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면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근데 이거 못하고서 그 자리로 가래 또 막혀가지고 그래 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게 숨이 차다. 특히 반드시 누워자지 못한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혈배강 씀으로서 심장 주자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분들 제한테 일단 오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꾸 맥이 없거나 어지럼증 나고 또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이발 계속 말라들고 예. 이게 영 잘 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은 전신의 열이란 건 어디에서 오는가? 온기는 몽땅 심장에서 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 심장이가 한번 뛰므로서 전신의 각 곳에다 예, 피를 충족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을 또 끌어다가서리 심장 안에 들어가서 또 덮여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심장이 나빠가지고 변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가? 심장이가 심장하고 소장이 부부가입니다. 예? 소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십이지장 들어봤죠. 예? 십이지장이가 소장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실은 소장은 대부분 어디 있는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랫배에 있죠. 거기가 차가워지게 되면 그 소장 주위를 둘러싸는 장기, 기실은 대장이죠. 대장도 차가워집니다. 차갑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거나 뜨뜻해야 잘 움직이죠. 얼어둔 다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변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김에서 물을 쬐짜서 울 올라가서 피를 유난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피가 말라들죠. 그러면 심장열, 간열이가 다 피를 뚫고 구슬이 우울 올라갑니다. 이 잠 잘 못 자죠. 이발 말라드는 거, 혀가 막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땀색이 흘리는 거, 조금만 움직여도 땀 줄줄줄줄 흘리고, 현대 연구에 하게 되면 생맥음이란 이 처방은 심장 근육세포를 보호해주고, 수복해주고, 예,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이 김에 우리 그 생맥음 이 처방 이외에 비타민 E, 비타민 A, 자지청피간, 전주청분 이 네 가지 강양화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습능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이것을 개선해준 데 엄청 좋죠. 거기면은 하수화하고 비타민 E가 전문 주요한 작용로입니다. 예. 그리고 폐 손상, 이것을 회복해준다. 특히 우리 그 폐 결절이 생겼, 그러니까 폐 이런 뭐 물이 찼다. 예? 그 다음에 폐 이런 염증이 생겼다. 예,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맥동, 어미자, 또 울금이라는 약제. 울금은 우울증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예? 우울증은 주요하게 울금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 이 네 가지 약제가 전문 폐의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라면 있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처방입니다. 병독성 심근염이 있거나 그 다음 원발성 고혈압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이 우리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DR 안에

0: 우리 단선디왈 심장 막 바쁠 때 인사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왜 단선디왈 안에 주요 성분이가 단산 37, 그다음 빙페르입니다. 빙페르는 간 콤파치를 쓰기 해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해치입니다. 이렇게 빙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산 37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돌톤 이런 처방으로 됐거나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그 급성 이런 발작할 때 임차 구급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 우리 원발성 고혈압, 우리 이 혈배강 쓰는 도중에 우리 특히 혈압 높아진다 할 때는 가량에서 없었게 되면 혈압이 인차 온정됩니다. 그다음 폐결핵이라 있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전문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이 머문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머문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거스넉한 변강의 풍경과 옛 추억에 어우러진 곡 변강에 울리는 옛 노래입니다. 변강 바람에 실려 옛 노래의 정겨운 소리를 감상하세요.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에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림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서원입니다. 아래의 진실한 감정에 담긴 곡 서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참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대산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찾아옵니다. 장대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대산을 노래하는 일을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런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눈 진솔한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약속입니다. 아래의 약속을 남성 독점으로 보내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조양천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조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제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제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주식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 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

역사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야급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건강산업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재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에 직면해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지 가능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 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조항은 중공 만주 성위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 성위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길 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창현은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 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적위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 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회는 각지 소규모 유격 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 중대, 유격 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 특유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위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 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 무장 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유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의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길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 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길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제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춘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승숙이 관광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龙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숙이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 및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상.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0: 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좀 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도와주는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곽을 살 때게 되면 우리 여름 이불 들게 된데 한으로 말하게 되면 찬스배를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철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이 있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덥는 이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인데 또 이런 길을 이용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수곽 살 때 우리 매트를 드리게 되는데 이건 우리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시원한데 또 차가운 감은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시 시원한 감을 주는 여름용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홉각 살 때 드리는 선풍기 이건 그 베개에다 붙여놓는 거 아니고 그냥 집을 갖고 가게 되면 세워놓고 쓰는 겁니다.
0: 아,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덥고 차다는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드리게 되고 베개는 또 시원한 감도 주면서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8각 살 때 우리 공기 정화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제품은 중앙 테레비 3채널에서 추천하는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사용이 아주 간편하고 강대한 공능 효과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 이번 활동은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 알다시피 우리 약이란 건 먹어서 없어지지만 이런 제품은 내가 한 번에 사놓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이런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품도 직접 사려한다게 되면 참지하게 하는 제품인데 약을 살 때 면비로 그냥 드리고 있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예, 나 공세 부주에 고해서 동맥 경화 있답대다.
1: 예.
2: 예, 그래 그런지 늘상 예, 머리도 많이 아프고 뒷머리 조리 뻗친다 그냥. 예, 펑치에도 뭔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막 누워서 이러도 뭐 나고 집이 막 까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조금씩 점수 사람 맞아 조금씩 한 몇씩 났더라 말도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강의라는 방송 듣고서 동충하도 지금 먹었는데 생각 밖으로 효과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 지금 나타나는 그 증상들 모두가 우리 공열 부족이라는 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2: 네네.
1: 예, 이 공열 머리에 공열 부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는 동맥경화도 있다지 않습니까?
2: 예, 예.
1: 동맥경화가 하나는 원인으로 되고 있고 심장병. 예. 심장이 우리 피를 예. 나눠주는 그 장기가 아닙니까? 근데 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예.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 예.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오지럽거나 정신이 나지 않거나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머리가 아플 때 뒷머리가 뻣뻣해 난다게 되면 예. 혈압도 맞습니다. 높습니다. 혈압도 높게 되는데
2: 예. 그렇고 혈압이 있습니다. 원래는.
1: 맞죠? 이런 증상들이 예. 다 예. 우리 동청하초 발효구문에 심장도 치료해주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2: 네.
1: 그 원인을 추적해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꼭 나아질 수 있습니다.
2: 네. 예. 요즘에는 대대 좋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맞죠. 예.
2: 무슨 증상으로 팔다리 그냥 내리 저리고 예. 자꾸 올라왔댔습니다. 근데 저리던 게 많이 나아지면 지하에 올라온다 지금.
1: 맞죠. 예.
2: 하루 전에가 그냥 심할 때만 세 번씩 올라오고 지금 요즘에는 혓관가다 올라온다만 아예 올라온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비상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2: 네. 그래 예. 심장이 딴 조건에 허리 놀란다.

0: So ne ge sasa me thakda hori hori nola kya na ko musong kung kira mo kas kung kung kira to kya na sma hori nola me thakda ko idan anzai sma nola so.
1: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알고 약을 쓰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0: 예.
1: 내가 지금 무섭다 놀란다에 예. 무서운 꿈을 꾼다 이거는 심장과 관계는 거 아니라 신장 콩팥자 관계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규모는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면서 예, 심장도 치료가 되고 신장도 치료하기 때문에 손님 예. 심장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라 콩팥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규모는 두 개 장기가 서로 교환하면서 예, 우리 치료가 된 걸 말합니다. 예.
0: 이게 두 가지 다 치료해준다 말이 맞죠?
1: 맞죠. 예, 예.
0: 그래서 이게
1: 그 다음에
0: 숨이 좀 차서 관심병이 있거나 숨이 차서 어디 멀리 댕기서 걸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숨이 쫄차니까 씩씩거리만 계속 멀리 잘 걸었습니다.
1: 맞죠, 예.
0: 어, 이 생각밖에 뭐, 정말 믿음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먹어보니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나도 계속 먹자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1: 예.
0: 욕심 많았는데 이불도 욕심 나지, 뭐 또 매트 욕심 나지, 뭔가 공기 청정기도 욕심 나지 해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어도 양도 부부촌이 남도 둘이 같이 먹으니까 나.
1: 아, 예.
0: 그래, 예. 그래, 오늘은 열려두고 사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나는 무슨 영감이 공기 청정기가 메트로 좀 배달 더 좋으니까 욕 배달받겠어, 욕심 나서.
1: 예, 그러십시오. 그, 이번에 우리 그 드리는 제품들은 우리 생활에 예. 쓰는 또 여름에 쓰는 이런 제품들 아닙니까? 예.
0: 예
1: 그리고 우리 공기정화기란 거는 뭐 여름뿐만 아니라 그냥 또 우리 집안에 예. 이런 공기를 정화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예.
1: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0: 얼마 사겠습니까, 그치?
1: 네, 이게 하나에 1,980원입니다.
0: 예.
1: 예, 예. 예
0: 그치,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서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내 전화입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예, 선생님 동충하토수 용조수입니다. 우선 먼저 혈압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될까? 1대1 수의 80. 예.
1: 정상이죠, 예.
3: 예. 그랬지, 심달이 예, 75. 이렇지?
1: 심률 그러죠, 예?
3: 예, 심률.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3: 예.
1: 정상입니다.
3: 예, 그래는 어찌도 오늘은 좋은지, 강동무 출라랑 심정지지. 어쩌든 예, 이 뼈랑 아야 파노가 예, 어디나 다 탐발해서 댕깁니다, 예.
1: 기부 좋지요?
3: 예, 기부 좋다 못해 말이 없으면서 그게 다 또 말할 수 없지. 그래, 선생님, 예, 전번에 쌌는데 안동 좀 있어서 아홉 가구 싸면 무서워집니까? 앞터 싸면?
1: 아홉 가구 살 때 그 선풍기 그 선풍기를 줍니다. 세워놓고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3: 예.
1: 기다 상계에
3: 예.
1: 예. 그걸 드립니다.
3: 에, 나는 그게 집에 있어서 싫은데 다른 거 알고.
1: 아, 이제 가서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요되는 거. 예.
3: 예.
1: 예.
3: 그래, 선생님 내에 이렇게 코풀 때마다 빵한 게 조그만 게 찐득찐득한 게 예. 두문두문 닦고 나온 게 그게 좀 편하지.
1: 그러니까 지금 나쁜 그 나쁜 폐물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 말입니다.
3: 예.
1: 예, 예.
3: 그래,
1: 그러니까 우리 코에 문제는 것도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폐광능이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 해결되는 과정에 그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예.
3: 글쎄 나올까 영 좋지에
1: 맞죠. 예.
3: 오른 짝에서 그냥 휘금은 또 왼 짝에서 또 꼼치 나온다고 합니다.
1: 아, 예.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3: 어쨌든 이야기에 특별하지. 예.
1: 맞죠. 좋지. 예.
3: 예. 어머니 예. 다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울다리 앉았다는데 어머님 그 약이 싹 동충 하트 다 없애버리는 모양이다.
1: 맞죠, 예.
3: 그래, 나는 영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나는 선생님 우선 먼저 예, 고라이 시원해 좋단 말입니다. 동충 하트 뭐.
1: 맞습니다, 예.
3: 고리 예, 이렇게 가볍지 뭐. 어떤 사람들은 고리 무겁다대. 나는 고리 가볍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난 선생님 약은 있지만 예, 아홉 터 썼다고.
1: 네, 그러십시오. 283-0666번을 연결해가지고 예, 요구되는 걸 말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된다.
3: 예,
1: 예.
3: 예,
1: 예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4: 예.
2: 네.
4: 네. 우리는 예, 동충 하초 발효분을 예, 부부간이 다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먹은 지 한 3

0: 10년 넘어 됩니다.
1: 예.
0: 오래도록 먹는 거는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놓기가 싫습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예, 매일 한 봉다리씩 먹고는 예, 먹기만 하면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나거든요.
1: 맞죠. 예.
0: 예, 그래서 예, 계속 그거 예, 먹고는 운동하려 다니고 기분 좋고 정신이 나고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원래 예, 나와 우리 아저씨는 예,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비달비달 했습니다. 그런데 예, 나는 예, 먼저 몸이 좋아지고 우리 아저씨도 예, 지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예, 혈압조정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어제 그런지 나도 저혈압이고 우리 아저씨도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이 떨어진다 뭐 죽은 맥도 없고 이랬는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혈압이 예, 정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1: 맞지요. 예.
0: 예,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나지 힘이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빠서 예, 젊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후유증로 예, 그게 어째 예, 그렇게 한꺼번에 예,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했는데 예, 아이 지금은 심장도 좋아지고 예, 폐도 좋아져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0: 네. 예, 그리고 예, 위가 나빠서 십이지장 위염으로 예, 위로 수술했대는데 예, 그 후유증로 예,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고 예, 그다음에 예, 배니 예, 쫄쫄쫄쫄 조금씩 나가고 이래서 예, 정말 고사마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땐가 이 저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1회 두 달 먹으니까 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 식사도 잘하지 그다음에 예, 아이 정말 정신이 나하지 하니까 예, 나도 기쁩니다.
1: 맞죠. 예. 예.
0: 그리고 예, 전립성 비대에 있어서 예, 고사해서 예, 밤잠은 못 자던 게 그것도 예, 지금 해결됐습니다.
1: 꼭 해결됩니다. 예. 예.
0: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예, 전번에 예, 아우과를 샀는데 예, 그것도 동생 오대니만 이 좋은 약은 내 먼저 가져간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예, 그 우대 활동도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공기 청정기를 예, 그거 가지기 싶어서 예, 요래드까지 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 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도 동충하초 쓰고 있는 가족입니다. 몸이 원래 내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예, 특히 그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또 이게 다 나쁜 것도 그렇지만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변비 때문에 예, 정말 예, 약 달고 살았습니다. 약은 먹기만 하면 괜찮고 약 아예 먹기만 하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예, 일주일이고 변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도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해 애나고 우리 남편은 또 설사해서 그래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둘 다 용 우리 남편은 또 저혈압이 된 게 고혈압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예 되고 예. 그리고 저기 심율이가 둘 다 심율이 100이 넘어 110, 111 이렇게 됐습니다. 심사에 다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지금 이 심율도 다 정상되지 70, 80, 82 이어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1: 맞죠.
3: 심사 예. 이러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염이 있어가지고서 예. 위에서 그냥 지물이 나고 그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게 그 지물이 묻었습니다. 오,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자꾸 깨나면 예, 배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예, 그랬습니다. 좀 이따 오셔.
2: 네, 그래요.
3: 예, 그래서
2: 네.
3: 저기 그런 예, 그러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게 귀 먹고 예, 그리고 둘 다 예, 어디서 감기 하면 감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나으니까 이렇게 좀 예, 감기를 타고 사니까 사람 사는 게 정신에 나고 예. 우리 아침에 혈압 조절이 아예 돼서 홍 애를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3: 지금 혈압도 예, 그냥 정상이고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번에 약을 쌌는데 내 동생이 왔다 갔더래. 언니 나도 그냥 이 좋은 약 좀 먹어보게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동생도 주고 나도 먹고 둘이 먹으니까 18갑 주문하겠습니다. 서비스도 좋고 할 때.
1: 맞습니다. 공기 정화기란 걸 주는데 예. 이런 건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약이란 건 뭐가 없어지지만 또 그러니까 약도 예. 사게 되고 이런 제품도 면비로 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선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예,
3: 동충하초 발효균 가는 집이요.
4: 예.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접수해서 먹은 지 요즘 1년 넘어 2년 거의 되는데, 제가 제일 난제했던 그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발작한다 하면 그것도 평상시에는 그것도 머리 힘하고 아프면 정도 먹으면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발작하면 어지러워, 미술 갖고 토하고, 이렇게 되면 얘 꼼짝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 댕기니 조언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먹기 시작해서 그 증상이 지금 발작 아예 하고.
4: 예.
3: 그러니까, 아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거서 아예 댕기고.
4: 맞죠, 예.
3: 머리 흉하고 어지럽고. 거리 매서 종종 배 먹더니 그것도 저는 아이 먹고 이래고 지금 위가 영 나빠서 한국 갔다가 일하다가 이 달라가지고 바로 먹지 못하고 식물이 비네 소화해야 되면 미리 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먹어도 그래도 위가 막 올리뻗치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랬던 게 가끔 이렇게 소화를 시키길래 아무래도 먹은 게 내려가길래 무식이나 먹지 본 게 없던 게 조금씩 먹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4: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 알파 분해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이게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추출해낸 건데 그 작용을 해서 알파의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떤 위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거나 뭐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됩니다.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밥 먹어도 그 다음에 이게 소화되길래 그 다음 때 먹을 생각 원래
4: 맞습니다.
3: 밥이라고 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게 지금 차츰차츰 이래면 어떤 밥이 정말 제대로 무슨 정말 어떤 뭐 많이도 못 먹지 근데 지금 그래 먹어도 이게 소화되길래 다음 예, 예, 먹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4: 꼭 됩니다, 예.
3: 기대면 딱 먹기 싫고, 정말, 그것도 억지로, 전에 어떻게 굶겠는가, 약 먹길래 해서라도 조금씩 술질 했는데, 어서는 계속 제대로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내게 막았고, 내가 이거 먹어서, 이 동충하초 발효균 먹어서 이 몸이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데, 계속 어서는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게 정말 그저 약은 어디 가서나 이 좋다는 약 좋다는 이사 다 댕기면서 배우고 약 써도 어째 그랬던 효과가 없었습니다.
4: 그랬겠죠. 예.
3: 이제 동충하초 발효균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왜 회복되고 좋아지니까요. 지금 그러듯이 이걸로 계속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다른 필요 없다 이 뭐 강아지 먹어도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좋아지니까.
4: 맞죠.
3: 그래서 이 할머니 참고해서 계속 먹다 없어요. 이건 뭐 다른 것도 무슨 답한 이 사고 약이고 무슨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더 먹다 없어요.
4: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에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런 일용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예약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3: 수고하십시오.
4: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은 여름에랑 와서 우리 지금 좀 음식과도 관계가 많은데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랑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성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든 걸 말합니다. 그렇게
2: 네,
4: 되면
2: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5: 예, 저도 동순화초 바로 견본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신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면상에도 예,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순화초 발효견본을 먹으면서부터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좀 수면상에도 좀 해결이 왔습니다.
4: 맞죠.
5: 잘 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도 좋아지고 예, 밥 생각도 나고 밥도 잘 먹습니다.
4: 맞죠.
5: 예. 그리고 저 이 목에 가래가 계속 이래 붙어가지고 소리 영 저기 고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는새 지금 계속 먹고 나니까 목에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4: 맞습니다.
5: 예, 너무도 좋습니다. 이 약이. 예. 그리고 설자도 먹고 예. 여러 면에서 이거 아예 조리해 주어서 그러는지 저기 용 여러 면에서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예.
5: 동순화수 발효 견부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게 뭐 고 4500 무슨 매트의 고온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용 효과가 빠르고 예. 그리고 우리 친구도 소열해서 이거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설사도 먹고 지금
4: 맞죠. 예.
5: 예. 이런 효과가 좋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4: 맞죠. 예.
5: 이런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4: 선택 잘했습니다.
5: 예.
2: 네.
5: 감사합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5: 네. 먹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새로운 기회의 선물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끔씩 사소한 일상의 변화가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오늘은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비판은 소용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데일 카네기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사실을 평생 증명한 사람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데일 카네기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 밖에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이 넘도록 꾸준히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론인데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데일 카네기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비결을 가르친 그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데일 카네기는 새벽이면 젖소를 돌보고 학교가 끝나면 농장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그는 화려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으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했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형편이 어려웠기에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품게 됐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열등감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어느 날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성공을 꿈꾸며 도시로 향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거절당했고 고객을 만나면 냉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단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의 경험이 훗날 그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술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한 참석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강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카네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의 마음은 잃게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려 하라. 비난하지 말고 공감하라.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관점이었죠. 경쟁과 승리가 강조되던 시대에 그는 이해와 존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또 다른 일화도 유명합니다. 처음 성인 대상 연설 수업을 맡았을 때 그는 준비한 강의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루해했고 강의실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부끄러웠던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직접 말하도록 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배운 이론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 데일 카네기의 인생은 성공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한 뒤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수많은 원칙들은 사실 책상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학자의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단순히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자기 개발서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성공보다 인간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칙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블로그의 줄임말로 개인의 일상이나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플랫폼에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설정하기입니다. 브이로그의 주제를 미리 정해두면 촬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상 브이로그, 여행기, 요리 영상 등 다양한 주제 중 여러분이 가장 잘 전달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주제가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영상의 흐름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일상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다면 오전에 일어나는 장면, 아침 식사 준비, 친구와의 카페 방문, 저녁 식사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단순한 장면 나열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중간, 끝의 구조를 가지고 감정적인 요소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추가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조명 활용하기입니다. 자연광이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는 조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에 따라 빛의 방향을 고려하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는 조명을 사용하면 영상의 품질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조명 장비가 없다면 창문 근처에서 촬영하거나 흰색 천을 활용해 빛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자연광은 촬영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또한 촬영 전 조명을 조정해 본 뒤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나 촬영 대상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은 브이로그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죠. 잘라내고 효과를 추가하며 음악을 배치하여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특히 자막은 내용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비주얼적으로도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기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간단한 컷 편집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종종 도전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두렵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운과 큰 기회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려와 박고 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열아문 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차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차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군은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태갚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졸레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에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층계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빗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주울레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규를도 따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 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주울레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2, 3천 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졸레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졸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조부수석 동지, 주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팔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울려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조울래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8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물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통역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타오르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현 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쳤다. 저 사람을 꼭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 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1: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꽁충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0: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1: 박고도 말했다.
0: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1: 주울래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0: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래 동지.
1: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졸레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 조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2: 네, 좋습니다.
1: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졸레는 설풍이 준비해 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요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졸레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졸레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낯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산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은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은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주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졸레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 뒤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산은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우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졸레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졸레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은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조례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0: 가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안으로 맞아들이었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우돗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1: 아니, 다나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0: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1: 원래 내 입당을 조선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쉰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0: 졸레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1: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0: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1: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소녀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리랑으로 삼 아리랑. 네. 여러분 갖고, 선생님 갖고 오셨죠?
1: 네. 네. 재미있는 아리랑이에요.
0: 네. 네.
1: 조금 이제 구슬표기도 하고,
0: 네.
1: 구슬표기도 하고, 가사 내용을 좀 보면,
0: 네.
1: 설리나 언덕. 설리나, 네.
0: 언덕.
1: 예. 네. 그리고 뭐, 정드님 올 때만 기다린다니.
0: 우리 그 아리랑을 보면은. 안 들려요?
1: 내 말이? 아, 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2: 네.
0: 네.
1: 네.
0: 새로운 아리랑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2: 예. 네.
1: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자, 악보를 잘 보십시오. 네.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좀 중간 속도로.
0: 네. 네.

0: 이런 속도로 이만한 속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 네.
0: 네. 들어보셨나요 이거?
1: 못 들어봤죠.
0: 못 들어봤어요.
1: 못 들어본 아리랑이고요. 예. 이 아리랑은 우리 연변에서 채집 수집

0: 정리를 거쳐서
1: 네. 예, 연변지구에서 수집해낸 아리랑입니다. 네. 그렇죠.
0: 예, 네. 그럼요. 이 가사말은 가사말은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네. 아리랑 고개로 날

무슨 장단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장단인지? 응? 무슨 장단일까요? 덩, 덩, 따, 쿵, 따. 덩, 덩, 따, 쿵, 따. 세 박자.

0: 각자 각자 제 나름대로 자기 의무를 하니까 화음이 막 들리네요. 네. 네. 화음으로 막 들립니다.
1: 네. 제시다.
0: 네, 제시다. 제시다. 한마디 떨어지 붙일 난리 났어요. 네. 자, 아리랑 아리랑

0: 쉽지요?
1: 아니, 뽑는다.
2: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1: 어린 나도 쓴다.
3: 네. 예. 그렇게 뭐 쉽지는 또 그렇게 예, 너무 어렵지는 않죠.
4: 쉬운 것 같은
1: 네. 쉬운 것 같은 이게 똥. 좀 다른 땀.
3: 덩덩따따덩덩따따 아리랑 아리랑 자.

0: 자. 네, 이게 이 또 이 알이랑은 후렴을 후렴이 조금 다르니까 네.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 아, 재밌습니다. 네.
0: 재밌죠?
2: 자, 그다음 그 밑에 1절.

0: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1: 뭐야? 재밌다. 무슨 웃음이 이렇게 나와?

0: 네, 여기 가사를요, 옛날에는 네. 가사를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1: 네.
0: 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 가사 말이 맞으면은 붙여서 네. 다 노래를 했어요.
1: 어, 그럼요.
0: 예전에는. 아리랑 강남은 여섯 글자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여섯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즉흥이에요. 어,
0: 즉흥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습니까?
1: 저요?
0: 네. 여섯 글자.
1: 여섯 글자. 어. 아리랑 교실은?
0: 네. 아리랑 교실은 그 다음에 천리나 언덕 네 글자잖아요. 네. 다섯 글자. 그럼 다섯 글자 또 뭐 있을까요? 교실은?
1: 좋구나 좋네
0: 아리랑 교실은 좋구나 좋네 그 다음 또 정드님 올 때만 여섯 글자
1: 금요일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
0: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아시죠? 다시 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아.

0: 상담도 우리 맞습니다. 학생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1: 예? 또 선생님, 또 선생님 여기다 떠있죠. 예?
0: 아, 저리 넣지 말고.
1: 예, 우리는 그만 읽고.
0: 첫째도 둘째도.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제일
1: 최고이지.
2: 응. 그래
1: 최고이지.
0: 건강이 최고 이렇게 되고
3: 맞아, 맞아.
0: 그다음 뒷말을 이어보세요. 어머니 선생님
3: 건강이 최고.
0: 어, 그다음
3: 오늘도 내일도
0: 내일도
1: 내 건강 네 건강
3: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그렇지.
3: 네.
4: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네.
0: 어, 첫째 그치 맞죠?
3: 첫째도 둘째도
0: 첫째도 둘째도

0: 노래가 더 손모신데요.
1: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또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 네. 또
2: 그 다음 뭐가 최고죠?
1: 그 다음 뭐가 최고예요?
2: 건강이 최고고
1: 네. 우리의 연변을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2: 그렇죠. 연변을 널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연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그렇죠. 그렇게 되죠.
1: 앞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3: 뭐라고 응? 하세요?
1: 냉면도 있고요. 양모차일도 있고요.
3: 그래 아니면 된다.
1: 네. 네. 앞에는
3: 민속문화.
2: 민속문화, 네. 민속문화, 살기 좋은 우리 연변, 뭐.
1: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민환 선생님. 앞에.
3: 멘트시오.
2: 그러면.
1: 민속촌도 보고.
2: 민속체험, 민속체험도 해보고, 미식, 미식 체험도 문화 미식, 있잖아, 미식.
1: 문화?
2: 예, 네.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2: 그게
1: 고보로 넘었고요.
3: 고보로 넘었고요.
2: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가사가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2: 한 사절로 안 되는
1: 순대도 있고
2: 찰떡도 있고
1: 그다음에 먹을 게 많잖아요.
2: 인정미 풍기는 네. 우리네 연변
1: 네.
2: 그 뭐죠? 조조국의 우후스하이
1: 조국에서
2: 바 조국의
1: 방방곡곡에서
2: 자자
1: 오세요.
2: 그렇죠.
1: 네, 가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미리 가사를 준비를 해서 예, 우리 어미란 네.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에 여기다 가사를 한 네 절 정도 만들어 넣어 보세요.
2: 네. 네. 연변에 오면은
3: 작사다.
2: 그렇죠.
1: 연변에 오면은 냉면 있고요.
2: 미식문화 즐겨요.
1: 글쎄 만들어 보시라고.
3: 그래요.
1: 오늘은 여기 있는 가사 그대로만 하고.
2: 아 그럼요.
1: 네.
2: 네.
1: 네.
2: 네.
3: 자,
1: 멋있는 가사를 만들어서
3: 한번 해가 단락세 네. 해오면 되지.
2: 아 그래서 우리 그 가사를 우리가 10절씩 합시다.
1: 10절씩.
2: 짧잖아 짧잖아. 그래서 헌가세는 하나 하고 네네네. 제가 하나 만들고
3: 우리 하나
2: 여러분 한 분씩 다 하시고
1: 그러니까요.
2: 그럼 각자 본인의 사설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2: 예.
1: 자.

0: 후렴은 잘 하시는데 이사 안 먹으셨네요.
1: 네.
0: 머릿속에 이제 딱
2: 다 후렴이 같네.
0: 어, 맨 어, 맨 위에 두 줄이 후렴이에요.
2: 네.
0: 어, 자. 다시 한번

0: 잘하셨어요.
1: 아니, 아리 아리 뭘 또 이거.
0: 좋죠. 덩
2: 덩 덩
0: 덩 덩.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네. 잠깐 얘기해 주세요.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3: 예.
2: 저희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4: 연필이 없습니다.
2: 연필이
4: 좋은 게 속된 있구나.
2: 다른 네. 미리 그 다른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름길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아리랑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 호렴구는 보통 아리아리랑 내려가는 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올라갑니다. 그다음 아리랑 예. 아리랑 아리랑 그다음 아리 아리 아리 같은 음이에요. 아리 아는 조금 내 소가 낮죠 음이. 그리고 뒤에 음은 다 똑같은 답니다.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 다 같은 아리거든요. 뒤에 아리 두 개 아리는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0: 나 네.
2: 그래서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랑에도 같은 그 음에서 잡고 랑랑 마지막에 앙 마지막에 앙
0: 네. 세 박자
2: 라앙 세 박자 네. 세 개 라앙 아앙 마지막에는 응으로 네. 그 우리가 아리랑 발음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꼭 쉽지 않으면
0: 네.
2: 아리라로
0: 라 이러면 네. 안 돼요.
2: 라앙 마지막에 응 네. 그렇지 앙 라앙 예 이렇게 앙 마지막에 감으시고 그다음 아리라앙 라앙 뒤에 아리라앙 그다음 코 이 부분은 고자는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코

0: 웃어. 이건 괜찮죠. 그 다음, 아리랑,
1: 강.
0: 아리랑, 강은, 랑에서 강남은 다 같은 음입니다. 다른 음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아리랑 같은 음, 강남은 여기까지 다 같은 음. 그 다음 천리나 변, 언, 천리나 언, 네, 언, 뒤에 언입니다. 천리나 언, 더, 음을 살짝 올려서 더, 여기 억, 마지막에는 이 귓 받침 하셔야 덕입니다. 언덕. 천리나 언덕, 예, 억. 그 다음, 정드님 올 때만, 정드님 올 때만, 그 다음, 기다린다네. 이 부분 어렵지 않은가요?
2: 쉽죠.
0: 네. 그럼요. 쉽죠. 네.
2: 자, 집에 돌아가셔서 네. 가사 하나씩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등수를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사가 제일 좋았는지.
0: 네.
2: 네. 1등, 2등, 3등. 1등 1명. 네. 2등 3명. 3등 4명.
3: 아, 그럼 다, 그러면 다 들어가.
2: 다 줘야죠. 다 줘야죠.
0: 네, 알겠습니다.
2: 네, 1등 네. 1명.
0: 네.
2: 2등 3명.
0: 3명.
2: 3등 4명.
0: 4명.
4: 냉면 찰떡 꼭 했습니다.
2: 네.
0: 냉면 찰떡. 네, 그래요? 상금은 냉면 찰떡. 네. 좋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네. 잊지 마세요, 숙제를.
4: 알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4: 네.
0: 아리랑 교실은 행복하여라. 그쵸? 네. 다음에는 이걸 주제곡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미란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발미완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늦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했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한 림상편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청소년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통만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는 심폐열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0: 우리 순회 과학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0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서나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한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큰 건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예. 그저 이 어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 한다. 그리고 숨이 흡득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저, 그저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뭔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빨이 아파서 통제 나, 그러고, 예. 그리고 그런지 어디가 고초에 지내시고.
0: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 예.
2: 예, 그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어서, 예. 꼼짝 못한다. 예. 그 사이 내, 내하고 먼저 빌었지.
0: 예.
2: 그래서 시각에 하나, 그래 잡았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힘든한 길도 바로 걸지도 못하겠어요.
0: 아, 예.
2: 제
0: 예.
2: 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게, 아직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0: 아, 예, 심각할 정도.
2: 예, 그랬지,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갑아진단다.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놓거나, 예. 식사를 하,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0: 어, 심장병 치료했는데
2: 여러 아홉 가구 배달도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삼이 다섯 개 오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천 심화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거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예, 층계를 올라올 때에 그저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번 짚고 겨우 올라오면 그저 단계마다 앉아서 집어 올라옵니다.
0: 아, 예, 예.
3: 예, 그 계속 그 시간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0: 예.
3: 자다도 예, 주 시간을 그저 좀 가슴을 막 펴고 아프고 이래 춤에 올라오면 또 주 시간을 물어야 되고.
0: 아, 심각합니다. 예.
3: 예, 이 같은 일 지금 시간 한 번도 안 물어도 됩니다.
0: 그래요? 아, 바로 예. 그렇죠.
3: 예, 이렇게 또 시간 아이 가지고 댕깁니다.
0: 예, 예, 예. 큰 이야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잠을 그래서 10일 넘게 못 잤습니다.
0: 어, 혈압이 높은 게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게 큰 해결입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이 끊었다 혹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잠도 잘 잡니다.
0: 어, 그렇죠. 예.
3: 밥이 그렇게 또 맛있습니까?
0: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소화 공동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장하고 소화계통,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돼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여러모로서 여러 가지 부동한 증상들이 나타난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초원 청심환입니다.
3: 예, 이게 이 약품이 가슴이 영 편안한 감이 난 게 영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아빠서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이 청은 청심환 먹고 좀 먹은지 한 3년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예.
4: 근데 왜 좋은 건 뭔가 있으니까 내 지금이 어선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다.
0: 어,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4: 예, 네, 그래서 사는 건 선을 이런 내 대신 것도 난 저리 집에 따라와 누워야 된다.
0: 어, 그래요? 예.
4: 예.
0: 네.
4: 그게 지금에 바깥에 나가 앉아서 바깥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제얘기도 하고 놉니다.
0: 어, 너무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네요.
4: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흐름이 나는 저래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가서 끊는다.
0: 어, 심각했습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한이 나서 지금 저희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붓기고 예, 예.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그 증세가 좀 다 없어요. 밥맛이 비고 해가 떠들대고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예. 그 외에 우리나라는 너무 꿈꾸면 또 왜 무서운 꿈꾸면 계속 바위 떨어지는 눈감이나 그런 꿈꾸면
0: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겁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왜 꿈도 안 깨고 그래서 폭탄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깁니다.
0: 그건 해결이죠. 예, 예.
4: 예. 지금 왜 계속 입원해서 약한 냄새로 기침세일 했습니다.
0: 예.
4: 근데 고증성이 없어. 이거 먹어. 근데 지금 고증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왔고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공능이 약화도 해결되었고 숨차도 문제도 해결받으셨고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어서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오해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제품은 견지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4: 그리고 좀 이해하고 바깥에 어디시고 국가에서 승인하는 이야기가 내지면 저래 1년 주를 더 살려고 그랬어요.
0: 그렇게 하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초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이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적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5: 예, 난 어제 심지가 좀 반년 많이 넘습니다.
0: 예.
5: 예, 그래 내가 동원이 우리 또 같이 내마 후에 시장한 노인이가 어제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가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원에서 심장이가 심해 당한다. 걔네 이가 쓰고 어디 근육이 한 다섯 단지 썼던지 그래.
0: 근육에
5: 심장이 발작 없다고 하는데.
0: 그 정도면 해결을 많이 예, 받습니다.
5: 예, 예. 돈이 챙겨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 그래.
0: 그렇게 하세요.
5: 예.
0: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한테 예. 건강 기원합니다.
5: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됩니까?
1: 네.
0: 네, 안녕하세요.
6: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6: 나도 천천히만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6: 요즘 쓴 지 몇해 됩니다. 근데 내 고관에 조금 또 아들인 데가 있다가 얘 모스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0: 그래요?
6: 금만 또 배달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6: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더니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지금 용이.
0: 예.
6: 그냥 다 좋은데, 지금 내, 뭐,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0: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6: 어제 난 가만히 있다가 가끔 가다에 자꾸 해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똥도 불어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0: 뭐에 불어난답니까?
6: 해가, 해.
0: 혀가 불어납니까?
6: 예.
0: 혀가 불어난다 말입니까?
6: 예. 만지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때요? 또 술, 이것도 또 불어나고 불어났어. 이건 어째 됐습니까?
0: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가에 가서 봐야 됩니다. 거창가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6: 예, 구강가에 검사한 게 무슨 가 되면 그는 그러니까 아, 그 무슨 만성 예견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겠죠. 예, 예.

0: 걸로 그렇습니까?
1: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이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0: 예, 알았어요.
1: 예.
0: 지금 다른 거는 것이.
1: 다 좋죠. 어떤.
0: 심장이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1: 예, 놀랐던 증상.
0: 그리고 내 전화 소리도 나요. 하고 소리가 심히.
1: 어, 그래요?
0: 예. 그 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이게. 저 뭐시야 빨리 됐다 느끼겠다.
1: 어 심리를 안 거르고.
0: 예. 예. 지금 다 지금
1: 좋.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0: 이게 지금 계속 못 쓴다 그냥.
1: 예, 그래야 됩니다.
0: 금방에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0: 어 저는 70대.
1: 70대 중반. 예, 예. 그러면 이거 강강해야
0: 예,
1: 됩니다.
0: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렇게
1: 참. 상감 느끼게. 그 그렇죠.
0: 그러나지. 예. 밤에도 그래 어쨌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런다도 또 불어나겠네 지금 이게 무슨 심잘 이런
1: 아 예예 아, 네.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
0: 다음에 또 전화 더 주세요 인사
1: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예 예.
0: 지금 제 바쁨도
1: 딱 아 예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어 소화제 제한된 게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을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름으로서 상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즈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즈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기를 그 뺏어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예, 애인데 많이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어? 아무리 소화계통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진을 벌어서 이 제품을 쓰면서 해결을 가정 지상에서 가강할 필요성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품을 꼭 참고 적어뒀다가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그때 문제 없습니다. 본 제품을 쓰시면서 니가 허의 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이라는 간 니가 허 그 화목하다는 허 의 위라는 위 니가 허의 완 이거 함께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되면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도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 배치 발전 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학렬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주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립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재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국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재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 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 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재 등 중약 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 주의 대표성 우세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조

전통 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 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회사 리 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재료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 가능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록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주황은 중공 만주성유의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성유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결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위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 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려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러한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려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

특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세룡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결 동북봄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 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봄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봄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면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진작 관련 결제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의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1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호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북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푸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7월 10일까지 딱 하는 우리 활동인데 열흘 동안만 가성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진행합니다. 이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성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내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이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성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 옆을 다 그 뽀벨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매트인데 아주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고급 독수리 벨리 전기 압력 솥을 드리는데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찜을 한다거나 조림하거나 할 때도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 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6시에 와서 찜닭을 먹겠는데 이렇게 잡수겠는데 이런 분들 예약을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아주 강한 이런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농 효과가 있고 이모콘으로 역공지로 조절을 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3단계 공기를 정화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사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준다.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한참 커팅이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0: 안전이 대비가 크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이 나오게 되면 커팅이 공기 희박한 감이 또 확실하게 알립니다. 예. 예, 집에서 애완공룡을 키우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 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그 고도한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대 활동은 딱 열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장량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복용하기 전에 경기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못 잔다고.
0: 예, 예.
2: 그래서 가장 고생하다가 약을 그래도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대야 정말 먹을 때뿐이지 그 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가지고 불연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0: 예.
2: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벌써 복용하니까 이 병기도 해결되고 특히는 잠이 잘 오고
0: 예.
2: 잠이 잘 온다. 투에서도 얻은 거 기다려
0: 좋은 일입니다. 예.
2: 저녁에, 예, 저녁에 탁 누우면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녁에 탁 누우면 온 동네 생각을 다 하고 그것도 잡생각이 가득 들어왔죠. 근데 이 약을 먹은데 지금 저녁에 탁 누우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0: 헛잠이 든다, 그래미. 예.
2: 예, 예. 잠도 잘 자고, 예. 골관절도 좋고, 밥도 잘 먹고,
0: 예.
2: 그래서 나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0: 예.
2: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0: 아유, 그래도 된다. 아유,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선생님 수고하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대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0: 예.
3: 소위 당뇨 심리방, 우선은 5년 3개월 째 복용하는데, 약을 써보다 정말 이처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목숨 구할 수 있는 약은 이 약, 오직 내, 이 약 5년 이상 냉기 먹으면 정말 봐도, 병하고 중풍에는 이 약을 처발할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약, 여기서는 정말 이 약처럼 이렇게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드문 것 같습니다.
0: 아하.
3: 이건 또 이 약들의 원도도 제품이다.
0: 그렇죠. 예.
3: 이 암이란 지구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가져온 약약들로 만든 약이지. 과학가들이 5년도 아니고 15년 연구를 했지.
0: 맞습니다. 예.
3: 거기 연한금이 서방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다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예.
3: 그 다음에 이게 비순 국가에서 비순한 제2집으로 된 약이지.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아이 그런 돈 약제가 돈 효과도 나타낸다고.
0: 그렇죠. 예.
3: 또 아직 수밖에 없대 구멍가.
0: 예, 예.
3: 이 약은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키고
0: 통알기하고 예.
3: 이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산 효소요 아이 진경대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간 게 아이 중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구멍가.
0: 저런
3: 어지산이 정말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두 번 태워까지 진행 완료를 막 반신 지우지 굽고 다니고 병원에서 금방 나와서는 옆팔에 도움이 없으면 출입도 불가능했는데 하도나 그것도 약을 쓰니까 그것도 그만큼 더 치료가 되고 치료 안 돼가지고 아이 또 다른 병원 다 다니고 또 다른 약을 다 써봐도 그것도 얼마큼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약 쓰고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아이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막이 어느 장애에 약이나 뭘 먹자 하면 태우도 울고 밥이나 먹자 하면 제 버릇이 때문에 아이 제 혀를 씹어가지고는 정말 피가 좀 내려오고 이러면 너무 고생하다가
0: 예.
3: 요약 만난 덕에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 됐대 그러니까 뭐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 정말 이건 또 이 신호시관병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어당육부의 구석구석에서 아이 일 그런 뭘까 저는 소화기통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서 위궤양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지금 그것도 다 밥을 잘 먹고 잘 써가지고 머리 맑아졌지. 기울 보도를 해서 또 막 이 여름에는 해 딱 비치고 온도 높아가면 숨이 또 원래 심장도 나쁘고 아까 숨이 꽁꽁 막히면 야 얼마나 고생했어요.
0: 기혈 보석을 딱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적혀 있제쿠모님.
3: 예, 그래 놓으니까 기혈이 부족하고 하니까 비뇨이 심하고 영양 실성이 와가지고 사람이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닌데는데 이 약 덕에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정말 두분 하나 섞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딱 한자들이 입장쳐서 한자들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줄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3: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도 난 전부 활동에도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청정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딱 수요되니까 요거 공기 청정기를 그래길래 해서 4달 바짝 전화드린 겁니다.
0: 야, 예, 이번에 1980원짜리 요 공기 청정기가 이게 아주 고급적인 이런 공기 청정기입니다. 예, 아주 예. 이런 게 한 대 있어야 됩니다. 집에.
3: 예, 예,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3: 예,
0: 배달됩니다.
3: 예.
0: 예, 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상약식 내방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4: 혈압도 소리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상약식 내방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소리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이 약을 먹고서 예, 또 선생님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된다 말입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4: 예, 장약식 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많이 저기나 뭔가 숨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또 말하나 웃거나 해도 얘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얘 고생했는데 얘 8개월 저기나 사후에 먹었는데 얘 너무 저기나 뭔가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이 약은 이 서장이 저기나 뭔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산 약대들로 제소한 저기나 무슨 겸가 우수하니 약을 써서 그렇는지 약 효과가 예,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우리 저희나 뭔가 부부는 예, 이 장약식 내방만 먹으면서 예, 저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런데 예, 하나 문의합시다.
0: 네.
4: 우리 예, 동생은 예, 배신병이라 합니다.
0: 예.
4: 예, 이런 사람이 저희나 뭔가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 있겠는지 그래서 문의합니다.
0: 예, 예, 효과 있습니다. 예.
4: 네.
0: 예, 우리 몸을 예,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예.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죠.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진은 매우 바쁩니다. 예. 예, 숨이 많이 차면서 바쁘지요. 예. 예, 배신병이라는 거는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집니다. 예. 그러면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죠. 예. 예, 폐동맥의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피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아,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그런데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예, 그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 예, 작은 단위 제일 작은 단위가 예, 배포이죠. 예. 배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아, 그에 따르는 그 심장에 그에 따른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그리고 네.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아, 심장이 폐에다 아, 피를 보내는 순간 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온 걸 말한다. 예. 예, 이런 걸 폐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우리 장약 심리방법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에는 홍경천이라든가 서홍화, 당귀라든가 지룡,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예,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네. 심장을 치료해주죠, 예. 그리고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준다, 예. 그리고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가래가 많고 이런 그 염증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숨이 찬 이런 증상들이 또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4: 예, 된다면은 예, 오늘이 배달 받았으기나 뭔가 쓰겠단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5: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내게 세수 두 번 나와서 예.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요알링에 실려서 그거에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 이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지. 그다음 심장이 통쇄나고 뒷단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리지 모른다. 아파놓고 그러지.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 막 있고 하는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심내방을 먹은 다음에 지금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아, 예.
5: 입원하는 돈도 설약해지.
0: 예, 이하고 드시면 입에 나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혈압 환자잖아. 고혈압 약이 한 30년 소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약 먹으니까 먹어도 그냥 혈압증을 알듯이 그러던 게 이 장약을 먹으면서 장약 심내방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 세월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선생 먹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또
0: 방법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5: 가르쳐주더란 말이에요. 이 방법 먹은 게 9달 만에 장약 심내방만 먹은 것도 용혈압도 그리 잘 되니까.
0: 예.
5: 이 약은 정말에 해발이 높은 소장이 소장고원의 사람이 약자 생약자이고 그중에서 환경철은 또 5,400m에서 거기서 수급된 사람 고산지구에서 자란 약자이고 소장에서 연황짐으로 불리운 약자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 그런지 이 혈액이 영강이랍니다. 예. 예, 그래가 나와서 야 나는 이 약을 좀 먹고서 좀 너무 혈액이 허가가 좋으니까 정말 나는 궁둥이 간단 말인데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궁둥이 간다. 그러면 그모에 이번에 또 활동해서 우리 아바이카 둘이 먹길래서 또 배달을 받은 이번에 그 공기청정기가
0: 예, 공기청정기를 주지
5: 그 약이 공기청정기가 그 1,900원 가시면 달 그게 얼마 좋았을까요?
0: 맞습니다.
5: 원래 그래 약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배달 어느 순간부터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이모님이 있는데 어째서 그냥 다리가 아파하던 게 병원에가 검사한 증마의 지장이랍니다. 이게 증마의 지장이 이 약을 먹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이 정맥곡장이라는 거는 이 정맥 혈전이 형성된 후에 정맥 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랄 때 다리 혈관이 뿔룩뿔룩 튀어 올라오면서 꼬불꼬불해지죠. 맞습니다. 정맥곡장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차갑고 또 붓기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또 나타납니다. 또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죠. 중이는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놔가지고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서 그 어혈을 풀어주고 찬 감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또 이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우슬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0: 담남성 청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에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그리고 당금 싸야죠.
0: 예, 당금 싸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241-7979번이요?
0: 맞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다이어트나 먹고 혈압을 저거라 이래서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상엽 심리방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약을 지금 먹게 되는데 혈압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었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돼서 약 달 만에 어떤 상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데 제가 소설이 완도에 기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3: 그래서,
0: 예.
3: 그리고 또 그런 다각성적인 세계선호가 계속 머리 어지럽고 안 맥힌 것 같고 아침이라면 정시 흐리멍텅하고 머리에서 소리 나오는데 그 동상도 좀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좀 신나고 그리고 관절이 아이 좋아서 태형성 관절이고 또 관관 쓰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다리 붓기고 다리 무겁고 무릎 꺾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고 무슨 게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너무 쉬워지고 그래서 이번에 나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우리 친구가 주자를 두 개나 해서 2년이나 되는데 왼쪽 가슴이 통신하고 뒷담둥도 키우고 숨이 차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주제를 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는지 문의해달랍니다.
0: 예, 그분이 심장에 주자를 두 개 넣었는데도 지금 왼쪽 가슴이 통쇄나고 또 그 뒷잔등도 켜고 숨이 찬다 지금까지 예. 예, 이런 분들이 주자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그 주자를 이 넣은 분들 보면은 심장 안이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어느 그 혈관 하나를 예, 구해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해냈죠. 예, 다른 혈관이 앞으로 절대 막히지 않는다 이 보상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죠. 예, 예, 그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혈전을 그 녹여주고 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흐뜰흐뜰한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으로 해서 예, 그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0% 이상 한 75% 이렇게 막히게 되면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약심리방 볼 때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그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그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해주죠. 예. 예,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그 치료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약을 쓰시면은 그 이 지자의 변두리 같은 분들 또 이제 지금 지자를 두 개나 했는데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확률이 이렇게 높은 분들 계속 이 약을 쓴다 할 때 그 관상동맥 경화도 다 치료해 주면서 주치공능에 이렇게 딱 소리나게 딱 적혀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그 지자의 변두리에서 해탈될 수 있죠.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예.
3: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예, 장약 심리방 이제 열을 먹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해에 답을 하겠죠.
0: 예.
4: 이거 이제 열을 딱 먹었는데 이거 위가 지내 좋지 않아서 이 주름염이 돼서 오늘이 그런 초약을 재워왔습니다.
0: 예.
4: 심리방 먹으면서 이 초약을 함께 두 가지 다 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0: 이렇습니다. 반 시간 뛰어서 잡수시오. 이게 예. 뭐 그 열을 이렇게 잡쌌는데 우리 이하고 열을 잡쌌대 해서 이 병이 중해진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있던 병입니다. 예, 이게 다
4: 예. 예, 예, 원래 그랬습니다.
0: 예. 예, 원래 있던 병인데 예. 그거 지금 더 빨리 이렇게 잡수려면은 이 우리 약을 어느새 잡사도 그만한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예. 지금 열을 잡쌌는지 조금

0: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지금 첨약을 지어서 아, 이거 드시겠다는데, 예, 반 시간 거기서 뛰어서 같이 잡사도 이롭습니다. 이하고.
1: 예. 예. 그래요. 예. 언니가 지금 이하고 또 잡수고 있는데, 이거 세알씨 하루 세 번 먹자니까 좀 시끄럽단다 해서, 예. 네 알씨 하루 두 번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0: 그거는 하루에 거기서 예, 세 알씨, 거기서 고기 밥을 세 번 잡수는 게 시끄럽습니까? 밥을 세 번 잡수는 거 시끄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밥 잡수고서 30분 후에 딱 시아시 잡수는데 그게 무슨 꼴이 시끄러운 일이래. 또 한시 그렇게 많이 잡수겠다고 자꾸 그럽니까? 예, 계속 그렇게 시아시 하루에 세 번 어, 그렇게 잡수셔. 예,
1: 예, 예
0: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아,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홍경청 같은 약재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약재고.
2: 네.
0: 그리,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피어 들어간 곳을 골짜기라고 한답니다. 평생 동안 산을 오르내린 지게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골이 깊더라 라고 말입니다. 네, 지게꾼은 평생을 맨몸으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인생도 산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은 순간 쉼터가 나타나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해서 내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삶이 산의 굴곡과 닮아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이 혹시 높은 산의 가파른 오르막과 같다면 골짜기 넘어 정상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0: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재미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연회에서 아주 신사적인 남자가 한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 어우, 여자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좀 신사답지 않네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는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요,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네요. 남자가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처럼 거짓말을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던진 돌은 결국 당신 자신을 넘어뜨리고 당신이 판 함정은 결국 당신이 빠진다는 진리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다는 법을 함께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진리를 품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 의사가 암수술 중 종양을 제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환자는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나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켰습니다. 1년 후 의사가 환자를 다시 찾아갔더니 환자는 완치됐고 암세포는 사라졌답니다. 때로는 희망을 품는 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기적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답니다. 자, 이어서 개발을 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남자가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 왕 아주머니 소개로 이 맛은 보러 오신 거죠? 남자는요, 그녀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 그냥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결혼식 날 남자는 사실 자신이 맞선 보러 온 게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오, 나도 맞선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핑계를 대서 말을 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방법만 합리적이라면 과감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회란 어떻게 생기느냐. 기회란 앞머리는 대머리지만 뒷머리는 긴머리라고 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학급에서 반장을 뽑는데요. 평범한 유형모의 한 여학생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1: 제가 당선되면 몇 년 뒤에 여러분은 이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나는 반장보다 더 예뻤어.
0: 결국 그녀는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자, 남들이 나를 지지하게 하려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노인이 금방 사시는 새 신발 한 짝을 부주의로 창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이구,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노인은 곧바로 나머지 한 짝도 창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 이 신발 한 짝은 아무리 비싸도 나에겐 소용이 없어. 만약 누군가가 두 짝을 다 주우면 아마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
0: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도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세계의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중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발레 대중화에 힘써온 영원한 백조입니다. 안나 파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파블로바는 8살 때 어머니와 함께 극장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처음 보고 발레의 매력에 빠져 발레리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지만 어린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어머니는 그녀를 황실 발레 학교로 데려갔으나 처음에는 너무 어리고 말랐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눈에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러시아 발레계의 거장입니다. 마리우스에게 발탁돼 10살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고 가녀린 몸 탓에 친구들 사이에서

더 빗자루 등 별명으로 불렸던 파블로바는 곧 그녀만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하고 힘있는 러시아 발레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블로바는 결코 좋은 신체 조건을 구비한 발레리나는 아니었습니다. 마른 몸에 유독 여린 말목은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연습벌레로서 남다른 승부욕까지 갖춘 그녀는 고난도 테크닉을 구사하는 기타 발레리나들에게서 지니고 싶지 않아, 지고 싶지 않아 연습 때마다 높은 점프와 수차례 턴을 시도했는데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시도로 인해 종종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블로바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우아하고 시적인 표현력과 보는 이들을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능력으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섬세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역에서 그녀는 특별히 빛났으며 그의 여러 역할에서도 자신만이 가진 섬세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 파블로바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미하일 포킨이 파블로바를 위해 창작한 민사의 백조입니다. 1905년에 창작된 이 짧은 솔로 작품은 백조에 맞춰 안무를 창작한 작품으로 가늘이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파블로바에게 가장 어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길고 여린 이 팔을 흐느적거리며 이 죽어가는 백조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한 마리 백조가 눈앞에서 처절하게 날개질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빈사의 백조는 파블로바의 대표작이자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909년 발레단 발레리쉬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투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블로바는 결국 1931년 1월 23일 뉴질랜드의 한 호텔방에서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백사의 빈사의 백조 옷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직후 빈사의 백조 공연이 예정되었던 극장에서는 빈사의 백조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가 춤추었을 무대를 따라 스포트라이트만이 음악에 맞춰 무대 우를 홀로 비추었고 음악이 멋자 관객들은 모두 기립해서 그를 기렸다고 하네요. 러시아 황실 발레단과 20세기 최고의 발레단 발레리쉬의 여제로서 20세기 초 전세계 무대에 서며 발레 대중화의 평생을 바친 안나 파블로바. 생전에 그녀가 이 춤췄던 빈사의 백조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날개를 펴다가 처연히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는 19세기, 20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발레리나로 명색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노랫가락 한 소절에도 높낮이가 있으니 오늘 깊은 산골짜기 있다고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과 바람과 맞던 산등성리에 설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내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이나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영길시 현대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은 많습니다. 영길시도 그렇고 전국 각지 많고 많은 병원이 있는데 왜 하필 영길시 현대병원을 소개해드리는가. 예, 여기에는 독특한 특색의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또 자체 특색 치료 방법,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모두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효과를 완전 책임져드립니다. 사실 예,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잘 해결 안 되는 난치병이 많고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런 난치병에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하는 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만 날리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은 바로 이런 병을 중점을 해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병원입니다.
0: 네,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옆구리 갈비뼈 부위가 숨 깊게 들이마시기, 몸 돌리기, 허리 숙이기, 기침할 때도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흉부 방사선, 폐 CT 검사는 모두 정상이고 소염제를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빠르게 개선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1: 예, 참 이게 환자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0: 네.
1: 검사도 했고 치료도 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
0: 네.
1: 예, 그렇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은 방법이 없는가? 예,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원인부터 정확히 예, 진찰을 해내고 진단이 내려져야 예, 그래야만이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흉부 촬영에 엑스레이가 보통인데 엑스레이 검사는 폐나 혹은 갈비뼈의 늑골 그 기질적인 병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보면 이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불편감은 흉벽에 하고 비하근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100%가 흉벽과 비하근막의 유착으로서 늑간신경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 늑간이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것으로 예, 연부조직 미세병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이 고급적인 의료기기로 촬영해낼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국소미세이완으로 유착된 근막을 풀어서 신경이 압박을 해소해 드리므로 예, 기침이 날 때 아프거나 또 몸 돌리기를 할 때

0: 불편한 늦간 신경통을 빠르게 개선하고 재발률을 낮춰주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자기절로 소염제를 복용하는데 소염제 복용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작용만 일으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말하면 흉추에 요추, 흉추, 척추를 말하는데 추간판이 퇴행성 변하거나 혹은 늑골이 손상이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자세의 문제로 어쩌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예, 그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경우 즉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예, 보통 그 소파 같은 데 누워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1: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0: 이런
1: 네.
0: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혹시 감염으로 인해서도 늑골 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데 대상포진 감염이거나 또는 흉막염이나 폐염이나 예, 예, 또 늑골에 어떤 경미한 그 금이 생겨서 예, 이럴 때에도 생겨날 수 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아니면서 계속 예, 늑골 신경통이 생긴다면 연길시 현대병원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예, 상세한 문의 전화는 265-2120에 265-2120에 문의하시면 또 해답도 해드리고 또 미리 예약을 해서 네,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 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 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류마티스 환자분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심합니다. 항염 진통제, 소량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해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요. 약으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예, 이것도 관절염 가운데 좀 흔한 병입니다.
1: 네.
0: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아주 흔한 병인데 예,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우선 류마라는 것은 그리스어로서 흐른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0: 예, 나쁜 물질이 몸속에서 흐른다 예. 예, 저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온몸이 흐르면서 관절이뿐만 아니라 예, 관절 주변 조직에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관절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예, 또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으로서 관절의 염증 일으킬 뿐만 아니라 특징은 활막의 비세균성 만성 염증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면서 관절통이나 그리고 붓기의 통증에 그리고 운동 제한 이런 것을 그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장기간 방치되면 관절의 연골과 뼈 그리고 관절 주위 조직이 파괴돼서 관절이 굳어지거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병이 꽤 많습니다. 발생의 빈도는 한 100명당 2, 3명 정도이고 또 특히 생산력이 왕성한 30대, 50대 또 특히 여자한테서 많이 발생합니다.
1: 아, 네. 예,
0: 그렇다고 남자는 없다 이 말은 아니고
1: 네.
0: 예, 여자한테 좀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무엇이나 원인이 정확해야 또 치료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데 원인이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다만 면역성 질환 즉 자가 면역성 질환
1: 네.
0: 무슨 뜻인가 하면 면역이란 이 외부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또는 지어는 암세포 같은 걸 막아주는
1: 네.
0: 예, 이런 작용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사고로
1: 네.
0: 내 몸의 조직을 나쁜 적으로 인정하고
1: 네.
0: 예, 공격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예, 자가 면역성 질환, 예,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1: 네.
0: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문적으로 치료 어려운 이런 병들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예, 임상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여러 관절의 부종, 통증, 그리고 또 굽혔다 펴기가 어렵고 예, 운동 제한, 기능 소실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한 시간 이상 지나도록 그 주먹을 예, 쥐다 폈다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 아, 네.
0: 예, 여기에서 그 퇴행성 관절염도 좀 예, 주먹을 쥐다 폈다 하기가 뻣뻣하고 어렵다는 하지만
1: 네네.
0: 한 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한 반 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시간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작은 관절로부터 예, 소관절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예. 손가락 관절에서는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관절
1: 네네.
0: 하고 또 손가락의 중간 마디 관절
1: 네.
0: 끝에 마디 관절은 아닙니다.
1: 아, 네.
0: 거기에 그 통증 염증이 있을 땐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예.
1: 네.
0: 예. 이런 특점이 혹시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가 진단 할 수 있네요.
0: 빨리 자가 진단으로서 경계심을 가지고 진찰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이제 한 시간 이상 주먹을 폈다 굽혔다 하기가 어렵고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1: 네.
0: 또 엑스레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보일 때 관절의 활막이 많아지고 연골 손상 뼈 파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류풍습인자 이게 양성인가 근데 이게 양성이라 해서 100%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이 병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또 류풍습인자가 양성인데도 림상 증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CCP 항체라는 검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0: 저지 진단 예후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얘기하는데 림상 증상으로는 주로 예, 작은 관절, 손가락, 손목에 또 다른 관절에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발가락에도. 경추에는 예, 또 1, 2번 예, 그리고 발꿈치의 고관절의 턱관절 예, 여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위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합니다.
1: 아, 네.
0: 관절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1: 네.
0: 관절 증상도 있고 피부에도 근육에도 폐에도 눈에까지 예,
1: 네.
0: 예, 증상을 일으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전신의 증상으로는 피로감이 많고
1: 네. 무기력하고
0: 예, 그다음에 식욕 부진도 생기고 체중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예, 열이 예, 미열도 자꾸 나고 그다음에 빈혈도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림파성과 비장이 종대되는 예, 증상도 있고 그리고 호흡도 증상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참 여러 가지로 예.
1: 네,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0: 그러니까 네. 관절염이 생기면 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호흡도의 증상으로는 흉막염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간질성 폐섬유화도 생기고 예, 결절성 폐질환 또 모세기관지염 폐혈관염 예, 예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낭염 예, 예 그리고 심근염 부정맥도 생기고 관상동맥 질환 예 말초혈관염 말초신경염 호흡곤란의 부종의 피부 괴사에 신경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중후기 류마티스로 확진받은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관절이 붓고 아파 구부리기에 펴기가 힘들고 여러 병원에서 관리했어도 면역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관절 파괴는 심해집니다. 네, 병을 멈추고 장애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0: 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참 여러 가지로서 한 60%의 환자분들은 1년, 2년 사이에 예, 관절이 굳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관절이 굳어지는

0: 딱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 사이에 그 우리 그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위인데 굳어져 있으니까 예, 그 활동이
1: 힘들죠.
0: 불가능해집니다. 예. 이런 환자들 사실 전국 각지 돌아다니고 뭐 3급병원 다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국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해도 제대로 효과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예, 이제 같이 전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 검사를 해서 뭐 피검사도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여러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자기절로도 또 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20 내지 25%에서 발생하는데 그 피부에 딱딱한 예, 결절이 예, 생깁니다. 발뒤꿈치나 팔꿈치 또 뒷머리에 콩알만큼 크기로부터 계란만큼 예, 증상은 없고 예, 그러면서 단단한 것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예, 반드시 예, 이런 여러 검사에 예, 빈혈 검사도 하고 그리고 호상구의 증가에 예, 면역세포 적혈구 침강 속도 예, 염증 있을 때에는 적혈구가 빨리 침강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눈과 침샘에도 염증이 일어납니다.
1: 네.
0: 예, 입안에 안구 입안이 마르기도 하고 눈이 마르는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예, 그러면 그냥 눈에다가 안약만 떨궈 넣으면서 버티는데 낫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리고 각막염, 결막염. 눈이 마르니까 눈에 기본 눈물 생성이 안 되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1: 네.
0: 예. 결막염도 그렇지만 각막염은 실명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 외에도 소화불량, 골다공증, 예. 예, 이래서 예,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예, 특히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폐염도 하고 신우신염, 피부감염, 예, 세균성 질환이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림프종이라든지 백혈병의 발생이 일반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 예, 아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우 예, 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예, 면역이 자고로서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몸이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조직을 파괴해버립니다. 예, 이런 분들은 자꾸 그 소약으로 염증만 가라앉히는 이런 예, 치료 예, 이것으로서 그 버티거나 하는데 연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이런 중기나 후기 환자분들 다른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 찾아온 환자분들 접수해서 치료해드립니다. 맞춤성 있게 자가 면역 기초 관리로부터 신체의 면역 균형을 또 바로 잡아주고 면역이 뼈에 대한 예,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예, 지금 연길시 현대병원 치료받은 환자들이 기본상에서 이 병세가 안정화됐고 관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사지 움직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예, 후기 관절 강직이나 장애를 예방합니다. 예, 이같이 제대로 되는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어놓은 휠체에 예, 앉아서 뭐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네. 할 때는 완전히 이거는 자폐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0: 많은 병을 찾아서 해결 못했다면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찾아서 또 문의하시는 전화도 있습니다. 265-2120에 예, 연락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는지 예, 또 265-2120에 전화하시면 진료의 예약이 되므로 직접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현대병원은 참 어려운 병들 해결이 잘 안 되는 병 가운데 그 편두통 예, 그 이건 다 흔한 증상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자주 발작하고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코골이 아프면 뭐 정통편
1: 예, 그렇죠.
0: 이게 습관이 됐는데 네. 예,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이런 분들은 한쪽 머리가 박동성적으로 아프고 예, 또 눈부심이나 예, 예, 눈이 자꾸 부신다 예, 예, 또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 달에 한 10여 차 이상 발작하게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은 항상 예, 진통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
1: 네.
0: 예, 어느 때 아프면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예, 발작은 더 잦아져서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고 또 심지어는 수면에 지장이 생깁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양연설이 중앙관리기업과 중앙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 한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향안과 오문, 대만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습금형 국정운영로람 제5권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스리랑카 수도 골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유럽의 폭염 날씨로 이미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은 로종을 비추고 분투는 빛나는 성과와 이웃입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량연설은 종대한 정치적 의의,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갖습니다. 습금형 종소기 중요한 연설은 15좌군의 전망계획기간 각 업종을 분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한 데 방향을 제시하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 중요한 연설은 중앙관리기업과 중앙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금형 총서기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건설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지고 당과 국가 사업의 재반 국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민생 보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걸어온 비난의 로성을 회고하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앞날을 조망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장강기습, 공사장까지 전국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대회의 성광을 시청하고 비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역그룹 부총공정사 고붕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고 산업보고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단건설 사상을 선두로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중앙관리기업의 종치 본색을 명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찰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세계적 공정을 공략하고 신시대 대국의 중기를 건설하는 실무 동력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절강성 자기지 전력공급회사 고객센터 지역사회 경리 존혜훈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시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고 신심이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탄 특고압 대동맥과 수많은 가구를 연결하는 배전망 모세 혈관을 계속해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단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지속적으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민생 봉쇄 몰두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력망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농업은행 중경무룡선료산 지점 당지부서기 부소강은 총속의 연설은 높은 안목과 사상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뿌리를 내린 금융일꾼으로서 이 위대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 부흥의 위협에 투신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확고부동하게 따르고 신심을 다지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량질 금융서비스로 고향 사람들의 생산발전과 소득 증대와 치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6개 시종에 빛나는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단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5개 필수의 최신 요구를 전당에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비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하며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관리기업 조항관리금융기업의 광범한 간부와 직원들은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일퇴 차관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로성에서 본발 정신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종량그룹 영양건강연구원 생물기술센터 왕소연 주임은 습금형 총속에는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는 것은 포부가 원대한 데 있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은 근면한 데 있다고 했다며 과학기술 일군으로서 우리는 당 건설과 과학연구의 심층 융합이라는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당 건설 사상을 관철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속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관건적 기술 공략에 몰두하면서 당문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연구진의 힘을 한 곳에 몰붙고 과학기술 혁신이 진정 민생복지에 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기계공업그룹 8만 톤 모형 단조 프레스반 조장 용림이는 산업노동자로서 15차군의 전망계획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총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에 선차적 과업을 둘러싸고 조업에 초점을 맞추며 팀과 손잡고 더욱 많은 병목 난제를 공략해 대국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노동자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수출입은행 감속성분행 제3당지부서기 량정은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층 당원으로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원을 대외무역에 소기업, 성장기의 과학기술, 혁신기업, 녹색발전 등 분야에 종합하게 투입해 정책성 금융이라는 활수가 실물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건축제2공정국 환흥석도만 원자력발전 용접공 양문병은 정석는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

하려면 반드시 일루미늄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종종에너지, 전력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와 함께 밀접한 협력을 요지한 한편 우수한 기술을 통해 각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0: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혁신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것입니다.
1: 향황과 오문, 대만 각계 인사들은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방대한 힘을 결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황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리성발은 습근평 주석의 7일 중요 연설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향황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시대 한나라 두 가지 지도 아래 향황은 권리에서 지능으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걷고 있으며 각계는 모두 국가 발전의 전반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봉사함으로써 국가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포치를 힘써 접목하고 민족 부흥을 위한 향황의 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향항총회 회장 요지승은 습근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함의가 깊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도 향항의 첫 5개년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발전대국에 융합하는 과정에 자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 교육청년발전국 공지명 국장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오문 각계에 있어서 한 차례 생동한 당사 국정 교육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생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해 당사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리해를 기피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가는 발전 성과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훌륭한 전통을 한층 더 고양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되게 할 것입니다. 오문 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이며 오문 청년연합회 회장인 황결정은 습근평 주석의 연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줬다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가 없었다면 조국의 번영 창성이 있을 수 없고 오문의 안정과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문 젊은이들은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의 새로운 장을 엮어가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오문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대만 시사론평원 왕병충은 습근평 총서기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국 대륙의 역사적 책임과 절대적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의 약함과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만큼 반드시 민족 부흥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함은시 대만상인협회 청소년위원회 상무위원 조성영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만 청년들로서의 사명의 영광과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조국 통일의 역사 흐름을 명확히 천명했는데 이는 중화 아들, 딸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국가 통일에 있고 대만 이민의 복지는 민족 부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3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5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적인 조작으로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길, 중국의 관리, 중국의 도리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스리랑카는 모두 현대화기를 걷는 동행자로서 이번 독자회를 통해 양국 간 리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중국 스리랑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인 하남성 복양현 경조진 서신 장촌 당지부석의 리련성은 간부라면 손해를 두루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을 안고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와 농촌진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0: 서신장촌 농업산업단지에서 새로 도입한 무토재배 체리도마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75무인 체리도마도는 그루당 생산량이 80근 좌우에 달합니다. 서신장촌 농민 왕홍부는 많은 방문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매달 수입이 4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한다고 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팔로 가져온 체리도마도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신장촌은 알칼리성 토지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득이 600원도 안 됐습니다. 1983년 알칼리성 토지 개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리련성은 채소하우스를 시도했지만 7, 8년 동안 겨우 17만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촌방지부 서기로 추대된 후 리련성은 취임 첫날 자신의 채소하우스 두 채를 마을의 두 빈곤호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리련성은 간부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기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촌방지부 서기로 추대한다는 것은 다음계 부여의 길로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온 마을을 이끌고 부여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서신장촌의 채소하우스는 40여 채로 발전했습니다. 지부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리련성은 자금을 모아 재생종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설였고 최종 12가구가 그를 따라 주식에 가입했습니다. 재생종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서 2년 만에 2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시회원 12가구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련성은 우선 창시회원 중 당원 여성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중들을 이끌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교육을 마친 후 리련성은 시장가치가 2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생종이 공장을 6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촌 집단 경영에 넘기고 집집마다 주수가 되어 해마다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리련성은 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자금을 모아 방직, 냉동, 기계 등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젝트를 고찰하고 기술 인재를 초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민 리선비는 1997년에 리서기를 따라 남방 고찰을 했는데 여관에 묵어본 적 없이 차만 타고 다녔고 6일 동안 4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신장촌의 농산품은 팔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촌 기업의 생산 주문량도 줄을 섰습니다. 촌 당지부 서기를 맡아 35년 동안 고생해온 리련성은 서신장촌을 전국 농촌진흥본보기로 발전시켰고 1인당 연 수입은 4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국가 우정국이 7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이미 천억 건을 넘었습니다. 우편 택배업의 발전 지구력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재반 소비 진작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시장이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석달 시장의 규모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전략계획연구부 류강주 임은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천억 건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편 석달업 발전 지구력의 유력한 실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발전이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량완 태세를 반영합니다. 올해 들어 우편 택배업은 농촌 배달 물류 체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해 봉사의 기층 심입, 네트워크 안정, 대중 편의를 촉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또 선진 제조업과 깊이 융합돼 지능화 록세, 융합화의 새로운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우편 택배업은 생산과 소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시와 농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선도적이고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소비 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업종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가 점차 커지면서 물류 분야에서 우편 택배업의 선도 역할이 진일보 발휘되면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0: 경제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력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민정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4일 국제과학기술기구 설립 등록 지침을 공동 발표하고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화 국제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영내에서 국제과학기술기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회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운영 시 국제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0: 과학호 종합탐사선이 4일 정도 모항을 떠나 40여일 동안의 2026년도 서태평양 과학탐사 공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는 2010년부터 서태평양 과학탐사 운항을 시작하고 서태평양 주요 다면에 대한 14년 동안의 다요소 해양환경 시간순서 관측 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대응, 심해자원, 환경탐구의 중국의 지혜를 기호했습니다.
1: 중국 해경수산함 편대가 4일 대산함 편대를 교대한 후 법에 따라 중국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직법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대산함 편대는 관련 해역에서 순찰, 어민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상 항행과 조업 질서를 확보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0: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염 날씨로 초과 사망자 수가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산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개월간 극한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최근 80년 내 최고 기온이 나타난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리스트 상관은 3일 폭염 기간 프랑스의 초과 사망자 수가 20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예상 수준보다 3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현지 의료 시스템이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사클레 병원 루이시의 원장은 장비 부족과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에서 이번 주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유럽의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 록베토 회장은 식량 특히 밀이 여무는 결정적 단계에서 이 같은 극심한 폭염 날씨는 수확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속된 폭염 날씨에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유럽 여러 곳에서 산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레코르니 총리는 올 여름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미 7천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 상태가 이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기타 극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새 라운드 협상이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대표의 급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장희였습니다.

시사 해설.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체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 변명은 많은 나라와 지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동맹은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 변명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서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록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입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전략하고 록색 전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 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길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 경제체인 양국은 자원 기부, 산업 구조와 발전 수요 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 금융, 생태 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리 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쌍방의 정책 소통, 경험 교류와 실무 협력을 가열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 등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시장 규칙 건설, 탄소 배출 회계, 시장, 신용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유치하고 기후금융, 녹색 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는 공동 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부티크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붕이 9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요해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가겠습니다.
2: 저는 북경 사범대학의 사상정치과 교원 학혜연입니다. 봄날의 기온과 함께 저는 백색시 라거편의 백리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600여무의 차밭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 이곳의 찻잎은 대풍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백리촌의 황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차밭에서 올해의 신차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옥의 아내로 저희 제자 황문수가 근무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백리촌의 전직 제1서기이자 7일 훈장 수상자입니다. 2019년 빈곤해탈 공략 과정에 황문수는 바로 이곳에서 공모 수행 중에 희생했습니다. 2018년 황문수가 금방 백리촌에 왔을 때 이곳에는 총 103가구 474명의 빈곤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매년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면 수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전체가 이미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문수 서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3: 황서기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사탕귤, 잔잎, 요차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소득은 많을 때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이르고 적을 때에도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2: 지금도 백리 군중들은 황문수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녀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황문수 서기의 고무하에 마을에서는 대규모로 사탕귤, 요자, 찻잎 등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더욱 좋아졌고 마을의 산업은 번창해졌으며 당원 간부들은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황문수 동지의 선진적인 품성을 잘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마을의 당원 간부, 조민들과 자주 교류하며 발전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황문수 서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조민들과 함께 경제 작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비판은 이미 숙성했고 400여무의 신품종 키위도 열매를 맺었으며 마을의 관광산업도 이미 의사 일정에 올랐습니다. 당원 간부들의 인솔하에 백리촌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0: 오늘 우리는 북경 사범대학의 학혜연 선생님과 백리촌의 제3임 제1석이 황옥을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세요. 황옥 서기님, 백리촌의 제3인 마을 주재 제1석이시죠?
4: 맞습니다.
0: 지난 몇 년 동안 매일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은 백리촌을 날로 발전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0: 적금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백리촌에서는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이전에 마을에서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2km의 산업길이 마을의 11개 툰 전체를 연결시켰고 소득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사탕귤 지부 선두주자 반탕무의 말을 빌자면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0: 이 과정에서 각급 당조직, 마을 조직 간부, 공산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 네, 천민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관건은 결국 지부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리촌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당에 올바른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지부 위원들과 마을 주재 실무팀이 마음속에 민중을 품고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을 이끌어 함께 빈곤에서 해탈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물건인 손전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0: 네, 손전등이요.
1: 우리 백리촌의 주민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낮이면 거의 다 산에 올라가 자신의 밭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 간부 그리고 마을 주재 실무팀이 가정 방문을 하고 사물을 보려 해도 저녁 시간이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손전등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물건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0: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문득 마을 주재 간부의 손전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사상정치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상정치 지식을 활성화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런 본보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당의 집단 이익을 위하고 사심 없이 봉사하는 정신을 느껴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0: 조금 전 백리촌 영상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정 선생님을 가족처럼, 지인처럼, 식구처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2: 바로 황문수 덕분에 저는 백리촌과 인연을 맺게 됐고 정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황문수가 일하다 희생한 곳이라 황희촌은 마치 그녀의 집과도 같아서 딸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 오늘 저도 백리촌을 대표하여 우리 학혜연 선생님을 우리 마을의 명예촌민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0: 명예촌민이란 말씀이지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촌민위원회에서 인쇄한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학 선생님도 우리 백리촌을 두 번째 집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0: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폭염 날씨가 독일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를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전이 현지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기 제품 매장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진열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율이 19%에 불과한 가운데 폭염 날씨가 잦아지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가전제품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회사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폭염 날씨 기간 관련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이 6월 첫 주부터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5 연중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분체 에어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42배, 선풍기 판매량은 80배, 목걸이 선풍기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소미 회사 블랙십 스토어는 이용객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문 밖에 고객이 줄을 서고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보충한 선풍기가 반나절 만에 매진한 상황입니다. 소미 회사의 독일 관련 매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매장에 새로 도착한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등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구매 가능성이 설치 가능성으로 전환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지 사용자들을 위해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골은 셋집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이웃의 우려 그리고 건물의 외관 보호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현지에서 자질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설치 선로가 오래되고 설치료금이 높았습니다. 에스파냐의 한 소매상은 현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3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릅니다. 그리고 설치료금이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에 달해 에어컨 자체보다 비쌉니다. 사용자들에게서 이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 사슬의 근성을 각인하기도 합니다. 기업계 인사는 유럽 시장을 상대하는 중국 기업은 현지의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와 애프터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품과 공급 사슬을 재조직함으로써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의 생활 장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미래아의 한 에어컨은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출력과 소음이 표준에 부합돼 유럽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미데아 독일 개발센터에서 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장치에서 에어컨까지 제품을 설계할 때 가능한 외벽을 파괴하지 않고 복잡한 시공을 피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집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데아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인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벽에 설치하는 설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는 다양한 유럽 창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미데아 유럽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은준에 따르면 이런 설계는 바로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강대한 유연성 제조와 기술 축적, 그리고 유럽 현지의 거주 문화와 요구에 대한 독일 공정사의 통찰을 결합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절박한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송도 따라서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육로 통로로서 중국 유럽 열차는 해운과 유럽의 창고 그리고 현지의 배송 체계와 함께 다국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대한 안정한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트란 회사의 한 실크로드 책임자 마틴 쿠백은 중국 유럽 간 열차는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지속 가능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더 빨리 유럽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브라질에서 커피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문화기도 합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 책임자인 카요 알론소는 예전에 전통적인 필터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지금은 커피의 새로운 시장,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방식을 리해하기 시작했다며 부티크 커피 시장이 브라질인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간 이비라 부엘라 공원 비엔날레 청사는 커피 향기가 사넘쳤습니다. 제5회 상파울루 커피 축제, 커피 재배 농가, 베이커리 상,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풍부한 커피 체험 활동을 통해 브라질 커피 시장의 산업사슬의 생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상파울루, 파라나주 등 커피 생산국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부티크 커피협회 심사체계에서 80점 이상의 커피는 정품 뒤에 속하며 고품질과 독특한 생산지의 맛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콘수엘로 커피 농장 농장주 블로라 세라는 가르사 생산지에 위치한 이 가정농장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 기계 생산력을 추구하기 위해 세라의 할아버지는 미나스의 큰 산에서 가르사 병원으로 이사해 새로운 커피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량이 적고 품질이 뛰어난 부티크 커피는 채취할 때 전숙 열매만 고르고 생두 단계에 전자기계를 통해 엄격히 선별해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원두는 스스로 매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 끓일 때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통적 일광 건조 방식은 원두 표면에 미생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가르사 지역 특유의 견과류나 캐러멜, 초콜릿 맛을 보여줍니다. 현재 장원에서 생산하는 원두는 여전히 대중 상품에 속하지만 부티크 커피는 미래의 발력점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생산자들은 현재 중국 수입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 부레노 페라스는 브라질 시장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미리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두도 살 수 있고 핸드드립 커피도 고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편화된 부티크 커피의 경우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를 세 번째로 찾았다며 브레노 펠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제품 종류가 날로 풍부해지고 생산지 우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각이한 품종과 맛 그리고 가공 방식의 커피를 쉽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노 펠라스는 온라인 정보는 실제 미각 체험을 대체할 수 없다며 커피 축제는 다양한 커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 커피 소비자인 펠라스는 핸드드립을 선호합니다. 맛이 여러 차원인 커피를 선호하는 펠라스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핸드드립 커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전신상들이 다양한 가공 방법을 시도하고 기타 커피 품종을 전시하면서 업계 전체가 다원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추세를 추진하는 주력군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핸드드립 커피가 조용히 흥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일상적 습관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 남부에서 온 나오미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따뜻하고 달콤한 블랙커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인 나오미는 이번 축제에 자신의 혁신 브랜드인 포켓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부티크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져 도보 여행을 할 때도 원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가 부동한 원두를 포장해 커피 맛과 형식에 대한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효 공법을 혁신한 커피는 꽃향기가 그윽하고 차처럼 상큼하며 전시회에서 인기가 컸습니다. 부티크 커피를 경영하는 산타모니카 커피 최고 경영자 마셀로 모스코피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재 중국 등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산업사슬의 발전을 통해 브라질 부티크 커피가 품질과 가격 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방대한 예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

0: 희망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씨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덕길 장약방에서 판매하는 이런 장약은 다른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각종 이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약이 다 구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점이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립니다. 예, 때문에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고 약품을 쓰는 과정에서도 예,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수시로 상담받으면서 약을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약의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는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 치료는 예, 현대 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뇨 곤란이라든가 요실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중년 여성들 중에서 100분의 40%가 요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일단 예, 엄중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은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저희 저기
0: 여보세요.
2: 예, 전 잠을 들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2: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눈물도 좀 나고 자서
1: 예.
2: 그리고 백내장도 좀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 뭐 비문증이라는가?
1: 예.
2: 예, 눈 앞에 그저 벌레 같은 게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선생님 방송 들으려니 뭐 장약에 관한 이 증상에 관한 약이 뭐 효과 잘 본다고 합니다.
1: 예.
2: 예, 어떤 약들인지 예, 맞는 약이 있겠죠?
1: 예, 지금 이 환자분이 예. 증상에는 우리 장약에서 눈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디 밍무완도 있고 밍무스리워완도 있고 예. 근데 예. 지금 환자분이 증상에는 치수의 예. 전주완하고 로디 밍무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밍무스리워완은 눈이 침침하거나 혹은 눈이 이 피가 지거나 예, 네. 그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쓰시면은 우리 덕길 장약방에 네. 직접 찾아가셔서 정황을 자세히 얘기하고 약을 배합하면 좋습니다.
2: 아, 예, 예.
1: 홍화 침강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2: 지금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활동도 예. 또 있습니다.
2: 아, 예.
1: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민모스리워이와는 한 개 료증이 석 달인데 3개월분 사시면은 한 달분 더 드리고 또 홍화 침강화로 열과고 또 면비로 드립니다.
2: 아, 예.
1: 예, 그래 직접 찾아가십시오.
2: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니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 가도 입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좀 이 공간에는 간수키도 전 없고
1: 네.
3: 제 위에 담당 벽이 좀 두텁고
1: 네.
3: 이래면서리 아유 어쨌든 요 소화자 아유 또 아예 대구 견남 달가리라는 거니 지진 건더 못 먹고 삶이 삶은 것도 예 먹으면 소화 아예 대구 이래서 먹기시다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예 공간이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예, 전신방제하고 숭숭아는
1: 숭숭아니
3: 우선에 예, 예. 두 달 거의 먹었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깨우에 밥맛이 좀 옵니다.
1: 예.
3: 예. 깨우 이렇게 다가도 삶은 거 못 먹던 게 점심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

0: 그리고 이제 저런 간의 수치, 조암매가 높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예 좀 선명하게 봅니다. 그래 망제가 같이 결합해서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 약방에 예, 연계하십시오. 예.
1: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머리 양 역할에 이 편두통이 그래서 좀 장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니까 또 이 복근한 혈압도 이 안정이 안 되고, 예. 그래 혈압이 안정이 또 안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혈압약도 계속 복용해도 그걸 또 나쁘단데 계속 하겠는가.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소장약이 그렇게 좋단데나 그냥 소장약 한번 써볼까 이래서 그 장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정황 다 말하니까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예. 지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 후에 요거 두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40일 먹었습니다. 40일 먹은 게 벌써 머리 아프던 게 이 양 역할이 이 편두통이 그렇게 심하던 게 그게 머리 아예 아픈다. 네. 네. 그리고 그 머리 아예 아프니까 잠이 또 잘 오고. 네. 네. 그리고 혈압도 이래 보면 예전에 혈압 파동이 용 심하던데 많이 온정됐습니다.
0: 네.
3: 도나에 그 하신 거부에는 그 거부에 대해 그런지 흡수가 잘 되고 먹기 간편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다. 용 좋습니다. 그래서 요 좋을 때 좀 더 먹자고 그랬다.
0: 예, 화신커 후에는 미세순환, 작은 혈관 순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돼야 하면 됩니다.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이 모세혈관, 각종 혈관 질환하고 이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새로운 이런 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이제처럼 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귀에 소리 나거나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예, 수면 장애가 있거나 예, 그리고 사지가 좀 차갑고 좀 이 어둠든 경련까지 일어나죠.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배합해 쓰기 때문에 효과도 좋습니다.
3: 아, 예. 그러길래 몸도 영 가볍습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이 삼고증이가 로인 분들이 다 큰 문제죠.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3: 아.
0: 예. 그러면서 이제처럼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예? 이런 증상을 이렇게 개선합니다. 예.
3: 그러니까 요정으로 먹어야 돼야 된다.
0: 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60날이.
3: 아, 60날.
0: 예, 그리고 60날 후에는 또 장대표 찾아가시오.
3: 아, 그래라.
0: 예, 예.
3: 아,
0: 예, 그렇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0: 네.
4: 나도 감자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만성일병이 되나가지고, 속이 더부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르고, 매설이, 배가 짱 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0: 네.
4: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위 쓰리고, 수지 3회설에 올거리를 자꾸 올라와서 어디 가서 친구들이 있는 데에 가서 좀 놀다 해도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꼴꼴이 올라오니까 영정상한 게
0: 네.
4: 그리고 혓바닥이 세대하게 절개 앉고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속이고도 고뚜간 게 더불어 간 게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도서 다시 하고 이런 증망제를 이거는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용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0: 네.
4: 소화가 아이리고 위 아픈 미술이 이래도 증상도 해결되고 속이 더부러가고 미술이 미술에 밥 먹으면 배가 짱아 미술이 그러던 것도 나사지고 웃으면서 꼴꼴이 자꾸만 올라와서 영밀만스럽던 게 그게 완전히 이제는 꼴꼴이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혓바닥이 세태한 것도 이제는 소화가 잘 될까 그러니지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0: 네.
4: 예, 그래가더나

0: 밥맛이 돌아오면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해결되니까 배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몸이 영 가벼운 게 영 좋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위 아파서 미네 먹지 못하고 이러던 게 잘 먹고 이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사는 멋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만 나던 게 식은땀도 아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장도 이렇게 좋으니까 요즘 활동도 있고 하다니까 계속 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다 낫을 때까지.
1: 예, 이 조주 다시는 이 오래된 위병 치료하고 소화도 교양을 치료하는 국가 기술 특허가 있는 약품입니다.
0: 예. 그러길래 용이할 것도 됩니까?
1: 그리고 망자가 같이 결합해서 이기 때문에 위장도에 그 오랫동안 남아있던 독소까지 다 제거해주면서 이 그 국부적인 부위에 좀 내막이 손상받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다 같이 치료합니다. 예.
0: 아, 그러길래 나는 이전 오라위병이래가지고 용코상에 했는데 많이 나서서 정말 팔 것 같습니다.
1: 예, 오라위병님은 이 조주 다시 하고 망자가 맞습니다. 예, 쓰시면서 예, 수시로 어떻게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하나 더 문의하겠죠.
1: 네.
3: 나는 당뇨병 환자인데.
1: 네.
3: 이게 종합지 아마와 그런지 바닥이가 그런 것처럼 뭐 싹 바닥이 터지는 것 같이 아프진
1: 네.
3: 않은데 터지는 것 같은 게 막 이상한 것 같나
1: 부디 사고 그렇죠
3: 예, 이게 대변인 같은 그렇습니다
1: 예.
3: 아이고는 또 앉아서 바닥이 까마귀 같은 게 까마귀 같은 게 단단하고 고부라든가 그렇습니다
1: 예.
3: 이것들이 어쩌는지 내가 궁금해 물어보고
1: 소변이 이렇습니까?
3: 예?
1: 소변은 이렇습니까?
3: 소변은 전번에 검토한 거 뭐 아무 문제도 없다.
1: 아니, 소변 보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예. 지금 환자분이 발바닥이 증상은 이 말초신경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당뇨병성 예. 말초신경 합병증이고 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 선싱 합병증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꼭 통쾌하게 아예 나가면서 이 순환이 안 됩니다. 지금이 혈액 속에 당독이 많으면서 이 말초까지 혈액이 갔다가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 못하면서 그 아래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장약에서 그런 이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 콩팥이 기능도 높여주면서 신경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예.
3: 어떤 약이 있습니까?
1: 지금 당뇨병이라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병정도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예. 단순히 딱 그 발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예.
1: 예, 이 당뇨병 합병증이란 건 간단하게 한 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3: 예.
1: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3: 예.
1: 그러기 때문에 당뇨 있으면은 또 혈압 파동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지금 간요산지만 높은 게 아니라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예, 저밀도 지단백도 높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약을 씁니다.
1: 예.
4: 관절이 심하고 여수관 탈수 있어서 걷기 바빴습니다.
1: 네. 예.
4: 친구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예.
4: 해도 낫지 않고 거리를 피우기 힘들었는데 치승의 전주화를 하고 차관을 50일 썼는데 그리 많이 피해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예.
4: 그래 이 약의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1: 네. 예.
4: 그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났을 때 몇 달 더 쓰겠습니다.
1: 예, 얼차완원의 전문적으로 이 풍습골병을 치료하는 설상고원의 밀방방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절 질병이 있으면요, 관절 막아서 아프게, 아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죠. 예. 근데 이 관절 질환이 있을 때는 몸의 한기를 먼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증이 멎습니다. 이래 통증이 멎으면은 인대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얼차완이 이런 작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 류쉐완이 또 우대 활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이 12통이 1,400원인데 지금 활동이 580원에 드립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했으면 또 더 좋습니다.
4: 네, 약이 효과 좋아서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6: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면은 이 요실금이란 방광염이란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날씨 더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2: 그렇죠. 겨울에만 예. 생기는 게 아니고.
1: 예, 겨울에만 네.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습하면은 이 요실금하고 방광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장약으로 지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 네.
1: 예, 허즐리뇨완하고는 침망제를 쓰시면서 또 환자분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한 가지 약을 또 배합한다 할 때에는 효과를 아주 빠르게도 보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요실금이라 할 때에는 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아 나는 이렇게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 바라지 않는데 이 소변이 새 나와서 소옷을 적시는 이런 배뇨 이상을 말합니다.
2: 네.
1: 예,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100분의 40%가 이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혹은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가 바로 요실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제 요실금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학회의 정리에 따른다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 불수의 유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하고 역시 요실금과 많이 비교는 되는데 과민성 방광 증상에는 절박뇨하고 빈뇨, 야간뇨, 이 증상이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절박뇨하고 요실금이가 포함되는 것이가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역시 요실금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2: 네.
1: 예, 우리 절박뇨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내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빈뇨는 70대 이상에서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는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야간요,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증상 잘 얘기하고 약을 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예, 리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실금이는 종양이라든가 기타 질환처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실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짜증도 많아지고 또 이 우울증이라든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회 활동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때 치료를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실금이 종류에서 보면은 예, 스트레스 여실금도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실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절박성 여실금 그리고 혼합성 여실금이 있습니다. 예, 바로 기침이라든가 좀 크게 웃거나 운동하거나 등 이렇게 되면은 이 복합이가 상승하면서 또 여실금이가 또 소변이 새어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성 여실금은 여성 여실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약 100분의 80 내지 90%까지 차지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절박성 여실금이라 할 때에는 예, 이제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방광 근육이 수축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러 가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옵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은 많이 봤죠. 예, 그리고 방광에 이런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2: 네.
1: 예, 특히 절박성 여실금이는 과민성 방광염이 증상이고 소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약을 안 많이 썼는데 아이뎁대 하던 분들은 예, 덕길 장약방 찾아오셔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여실금이 원인은 여전히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우리 인체 질병이 생기면은 인체라 할 때는 상호 영향 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 하면은 좋은 이런 치료 효과를 봅니다.
2: 네.
1: 그리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신하고 출산, 예, 지금 폐경이라든가 모두 여실금이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누구나 이거 피면하기 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예, 좀, 대외다, 알레르기 쓰레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때 치료 아예 하면은 만성으로 됩니다.
2: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흡연, 예,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도, 예, 여실금이 원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비만이 가중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골반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여실금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하고 급성이 결합이 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여실금이 중이학적 원인은 또 신허증으로 봅니다. 신허하고 허한이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콩팥이가 허하기도 하고 콩팥이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기가 많다.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2: 네.
1: 예, 이 원인은 비뇨 생식기 기통이가 좀 랭하거나 허하다는 이런 뜻이고 약화된 이 비뇨기 생식계통이 주변의 근육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에서는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 그 다음에 엄중한 분들은 창제까지 같이 결합해 쓰거나 스류르르와는 같이 쓰거나 이러면 효과가 빨리 봅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0: 적인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에...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먼저 강아지를 알아보자요. 강아지는 땀샘이 아주 적은 동물입니다. 몸에서 땀방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 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주 사하라 사막에는 특별한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거미들은 땅속에 깊이가 4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체 구조와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지 축구연맹전에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려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려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도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매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혼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촌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촌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장시 대표팀과 왕창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0: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예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1: 4일 전에 개최한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 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성 거시한 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수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글렀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농성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 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팀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 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 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 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두었고 현재 순위 4

0: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송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 수송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창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 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 통화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진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쇼도 펼쳐지게 됩니다.
0: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추어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 연맹전 홈경기 등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면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매일매일의 소중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듣는 저 새소리를 내일 또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들은 저 새소리는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새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하다고 느끼는 오늘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말, 푹 잘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인생이 힘들 때 힘이 되는 명언,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다섯 가지 생활습관, 여름철 면역력 지키는 제철 음식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라디오 여행 떠나봅시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재능, 아니면 레이범절.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의 대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울지 마라는 말 대신 속상했구나, 엄마가 알아 라고 말해 보세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100점 맞아서 정말 기쁘다 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내 노력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과정을 인정받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작은 결정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입을 옷, 간식으로 먹을 과일, 주말에 하고 싶은 활동까지 선택의 기회를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작은 습관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뒤척이다 30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과학적인 숙면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규칙성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중과 주말의 취침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취침 1, 2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감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최적입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 상태로 진입하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선풍기를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이상의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한 수면 관성 상태를 유발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끝내며 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가 돼도 체내의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콜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수면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 수면이라는 공식을 잊어버립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조명이 어두운 거실로 이동해 책을 읽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웃음이 건강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웃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10분간 웃으면 30분간의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은 자연 살해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웃고 난 후 몇 시간 동안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본 후 통증 내성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5분이라도 억지로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하하하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몸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슴에 와닿는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선배들이 남긴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글귀들에서 힘을 얻어가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있다. 라마나 마하르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한 걸음만 더 내디뎌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별이 빛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 누군가는 이 말을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두운 순간이 있기에 빛나는 순간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렌 키르케고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 과거의 실수나 현재 위치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헨리 포드.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마하트마 간디. 오늘에 충실하면서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행복은 언젠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버트랜드 러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토마스 풀러.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곧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힘들 때마다 명인들의 이러한 명언을 되새기면서 힘내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타인 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숨쉬게 만듭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알려주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포트 라이트 효과를 이해하세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스포트 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약간 낯선 옷을 입고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옷을 알아챘을지 추정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50%가 알아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 미만만이 알아차렸습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은 당신에게 훨씬 덜 관심이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세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3배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불리는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이 10번의 성공보다 더 크게 각인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편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심리학자가 제안한 사회 비교 리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가 자신감과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교는 오직 과거의 나와만 하세요. 자기 련민을 실천하세요.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불안이 40% 낮고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기 련민이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죠.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대화하다 보면 항상 어색해져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0대 50 대화 법칙을 소개합니다. 50대 50 법칙이란 대화에서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50대 50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이 말할 내용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시간을 늘리면 대화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의 70%는 듣기에 집중하고

30%만 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경청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따라 표정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주세요. 셋째, 아, 그래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간단한 리액션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어 라고 느낍니다. 질문의 힘. 열린 질문 대 닫힌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열린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좋은 질문 하나는 열 마디의 내 이야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PEAR 법칙을 사용하세요. 심리학자들은 효과적인 공감 표현으로 PEAR을 제안합니다. P.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E.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라. A.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라. R. 적절히 반응하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행동은 관계를 해치는 대화의 4대 독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냉담. 특히 경멸은 관계 파괴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합니다. 대화할 때 이 네 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개선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하루 2리터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만성 피로와 두통이 찾아옵니다. 생수만 마시기보다는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번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워줍니다. 가벼운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워지면 움직이기 싫어지지만 아침 3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돼 우울감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로 면역력을 챙기세요. 쑥갓, 상추, 오이, 도마도 등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재료가 제철입니다. 특히 도마도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시원한 샐러드 한 접시가 더운 계절 건강의 기본입니다. 일교차 대비 옷차림을 잊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겉옷 하나를 챙겨서 체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감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얇은 가디건이나 셔츠 하나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숙면으로 피로를 회복하세요. 여름의 긴 낮과 짧아진 밤은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기 쉽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숙면은 면역력의 70%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름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로 인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면역력을 지켜주는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돼서 여름철 탈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도마도보다 1.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만으로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의 마늘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비타민D가 풍부하여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살짝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여름철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오늘 볼 수 있는 파란 하늘과 들이쉬는 맑은 공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약칭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주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학업 성적은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주임의사 나리병은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를 오직 약물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셋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합니다.

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소고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아이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AI는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I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투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병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 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완료 여부만 확인해 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가수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강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침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는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이론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몰이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철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 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 세계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대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엔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새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침의 소새끼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살아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에 온 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누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네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의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 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레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에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 빌리지의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옴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 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숙성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 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의 리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법안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깃습니다. 결국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0: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집은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집은 남들이 하나 쓸 때거든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본 제품 좋은 청소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일백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역시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로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19년도에 심장에 두 달을 두개 넣었는데 1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이 기우고 숨을 찼는데 이 소원 청심환을 쓰니까 지금에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담을 닫아낸 게 지금 담을 닫아고 있고 그리고 숨이 가슴 편안한 가슴 납니다.
0: 예.
2: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더라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2: 아, 오빠도 오니까 오늘에 배달 받아도 쓰다고 그랬네.
0: 이미 주자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자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0: 예.
3: 이거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뭐,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0: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고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그저저래 막 그저 후두두 떨린다.
0: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0: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가.
0: 예.
3: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이, 저,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겠대라.
0: 예.
3: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째 거의, 한 개로든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0: 아, 예.
3: 예, 구두도 떨리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조통도 좀 많이 살.

0: 알겠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음 오전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네,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뭐 전문가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0: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양호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암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암 치료다 하고 이전은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그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1: 아, 그렇죠. 예. 예예 심폐리시만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0: 지금 75입니다.
1: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부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1분에 120-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에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에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슝하고 이런 수술 큰 그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당구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저밀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0: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신, 그 콤파치 신전대요.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콤파치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혈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르면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개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선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소개사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좋은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구나 다름없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니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걔 소변이 영 닿던 게 그냥 먹을까나 하루 전화가서 한 두 번씩 눈다는가.
0: 아, 예, 예.
2: 소변 보면 소변 볼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아프다는 것은 염증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소염제 맞으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0알 내지 25알인데, 한봉돌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봉돌이,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 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콤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다음에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록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알만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조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혓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이 열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작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작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어서 콩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콩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자기 못하던 게 조심한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예.
3: 예,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만화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 흔들던 게

0: 제사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2: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1: 말씀하세요.
2: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2: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예, 난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러세요?
2: 예. 나는 심장을 놓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담이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대, 진짜 저녁에.
0: 예.
2: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2: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정이 키우고,
0: 예.
2: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2: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요. 제가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 써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냐?
2: 앞으로 완전히 치워질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처음 정신만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단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때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하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성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레와 받고 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지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11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자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자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구는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졸레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이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청계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졸레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귤을도 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졸레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이 3,000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졸레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졸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조부수석 동지, 조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팔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울려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0: 사실 주병은 발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조울래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팔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조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물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동력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동력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타오르는 얼굴로 소리를 지었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조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현 소베트의 비조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치었다. 저 사람을 꼭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 곳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꽁충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박고도 말했다.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주울래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리 동지.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울래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리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주울레는 설풍이 준비해 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요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주울레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주울레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낮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산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은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은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주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주울레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사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우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주울레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주울레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주울레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0: 자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주울레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울레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우돗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주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1: 아니, 단아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0: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1: 원래 내 입당을 조선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시인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0: 주울레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1: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0: 주울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1: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려

0: 아십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에서 주운 돌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부르하통화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주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치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우합통화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불우합통화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불우합통화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우합통화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희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발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네 자매는 불우합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우합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마를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 그분이 고왔습니까? 고왔지. 그렇게 고운 사람은 없었느니라. 내가 좀 언짢아서 우리 어머니도 고운데 그럼 아버지는 정말 고운 여자복을 타고 났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두 분 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운명에 의해 부부로 살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줄줄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세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말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관자에 한산리씨 여자 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가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녀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옥이었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 기세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못 깎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 방어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통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로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욱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10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계약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소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새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 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의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처리하나 통도 컸다. 집에서 창고나 김치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남자만이 구해올 수 있는 제목이며 철사며 벽돌이며 모래며 세멘트며 등등을 구해왔다. 한족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의 남자애들을 동원해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왔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으니 항상 집안의 모든 힘든 일에 발붙고 나섰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다. 셋째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라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내 딸과 내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졸느러니 거느리고 동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부르하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 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작자는 같은 부모슬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하통에서 뒹구는 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통의 선택에 적응을 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슬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최균선 씨의 수필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균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에 더 정이 걸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하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을 바로잡는다. 바람에 함부로 내던져져서 저 바위 틈에 언제 움트고 뿌리를 박게 됐는가. 무색한 수리마구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니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 서기를 하여 왔으리.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리.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컸을 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것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 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뒤틈없이 하나였을 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머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겨우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

것처럼 의옅한 자태도 없고 무쌍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이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할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극한 잎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도 더욱 귓맛 좋고 산속의 겨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 이후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은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가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진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에 깊은 정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던 정판교가 난득호도라는 절창을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 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정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운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그래서 책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소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울고둔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0: 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둘째치고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게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숭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악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부실하면 콤파체,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 문제가 생긴다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벌리 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 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자도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신이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세신이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아,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전혀서 염증 있으면 염증이 비대끼 두 가지 있단 말인데 그러니까나 아이 어서뭐 똑똑똑 그러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고 다리만 붓기고 이랬을 때다.
1: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예,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요독증까지 예.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너무 잘 복용하시고 예. 계시네요.
2: 예.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걸지도 못했댔습니다. 앉아도 멋있었습니다. 근데 콤바치 많이 허가도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 덜 쓰다 아프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1: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소변에서 냄새나고 어찌나 찌리나다 뭐 댐표 찌리나 됐습니다. 예, 그다 거품이 많고 예. 개교전은 그게 다 증상 다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1: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혈압도 지금 많이 떨어졌단다.
1: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휑하고 나가지고 증상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1: 건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나서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1: 그럼 됐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1: 예.
2: 저번에 또 약 살 때 배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남강 이래.
1: 홍남강 치료액이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넣고 넣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소리.
1: 예.
2: 제가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지는 자꾸 다치게 못한다.
1: 다치게 못한다. 자기 혼자 예.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이 약을 더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1: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무료로 주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전 박사 약 얻어는 한 반년 거진 썼습니다.
0: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자꾸 막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한 거 어떻게 돼서 날마다 동무동무니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 정신하나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0: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하면 신기가 예, 고르지 못한다.
0: 예.
3: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를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에 가득하게 돼요.
0: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것처럼 어림짐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래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혈압도 온정 아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게 올라갈 중에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갈 중에 쭉 내려가고 그랬으면 해답되구나.
0: 아, 그렇죠.
3: 네, 네.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어느 구두를 쓸까나 원래 뭐 한 해답이나 이 머리 어지른 건 봐서 한 달 다 없을까나 봐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0: 바로 이런 제품들이 그런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 예.
3: 네, 효과가 참 빠르고.
0: 예.
3: 그거는 뭐 반년 구두를 쓸까나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 이 해답이 아마 지금 그나마 재해보게 되면 완전 호도되고 있고, 예. 심리도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내가 이중청사도 없습니다.
0: 심지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3: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80개, 마이스 지금 그래서 한 85개 지금.
0: 아,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예, 예.
3: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때 심률 학교 지금 바쁩니다. 막
0: 어,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신호입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중청사도 이렇고, 해답도 지금 와서 언정되고, 예. 그리고 이거 그때는 옛날에 이거 참 발에하고 바깥에 한 발에함에 손가락 끝에 바늘도 속속 찍어놓는 것처럼 젊게야. 예, 이런 증서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저린다. 항상 어떤 때는 저린다.
0: 야,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몇 달간에는 근무사 어서는 이런 증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르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좋아집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3: 예. 내가 그래, 이거 구두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가 어서는 구두 있으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0: 예.
3: 이거, 예, 어서는 내, 뭐 이거 그냥 했어도 이렇죠.
0: 아,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3: 예. 그럼 내 오늘 전에 또 15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전문가를 먹고 많이 매니저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제가 신장에 영, 저기, 파동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저기,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이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 겨우 가슴이 막,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0: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4: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하루 지나게 5~6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걱정해야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예. 다음 대낮에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나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서 저기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게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니까 나한테 먹고 내기 나니까
0: 그렇죠.
4: 자수 때문에 증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느까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 났었습니다.
0: 예.
4: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제 약이 여름에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제 신기를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4: 예. 제 신기를
0: 아, 이제 좋습니다. 예, 예. 예.
4: 예. 우리 신의가 예, 사변이 작고 저리고 아프고 예.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밥 못 먹으니까 자꾸 맥이 싸고 예. 그리고 추위를 쓰게 타고 면역이 약해 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증가력이 심합니다.
0: 예.
4: 이런 데는 세심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서 저는
0: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심이랍니다. 금방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졌증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신이를 쓰게 되면, 여기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선두 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러 말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0: 여기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황차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던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이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어가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갑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이 세신 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저
0: 마음을 좀 이하고
1: 배달 받기죠.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직접 502-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쇠 나고 맥이 없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약방에 약을 예, 며칠 먹다가 저리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충 짜서 예, 세신이로 쓰는데 항상 출문할 때기 전부터 예, 봤어요.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예, 진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0: 그렇죠.
3: 났을
0: 때다. 예, 예.
3: 예. 그래서 예, 통쇠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쩌니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진해 완전하진 않지만 예,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쇠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0: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3: 예, 예, 예.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예,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0: 그게 큰 그 문제점을 말하게 되었는데 해결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3: 그래, 이 약은 예, 사슴이 전부, 거기 피까지.
0: 예.
3: 소리까지.
0: 예. 예.
3: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0: 잘 내려가고 계세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예.
3: 예. 그래 놓고, 예,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기 전엔 그냥 맥이 없어서 거든 누워 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0: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드시게 되면. 예. 예.
3: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신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 시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는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적으로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관의 공능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우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해를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해를 생기는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능 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신지 있으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틀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파츠 시쳐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허하게 되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록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독근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파츠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계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노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노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노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중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우리 파우즈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해줍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0: 하면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향에 속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콩팥에서 정돈하고 변, 그 장에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 배출 동향 수양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다세 여세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 네, 잠시만요. 지나가면 절대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와이.
0: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2: 천이 박사 시간이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천이 박사 선호 한잔다 나는.
0: 예, 예.
2: 예, 천이 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이 박사 오늘 순지지 여전히 1년 넉달인가 좀
0: 선택했습니다. 아, 잘 선택했습니다.
2: 이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 또 바로 다 먹을까 좋지. 그 다음에 기억 내기는 정말 이야기만 한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좀.
0: 그렇죠.
2: 기억 내기 좀.
0: 예, 예.
2: 기억 정시도 맑아지고, 예. 그 다음 가슴 둔 것도 낫고, 또 맥이 난다. 이번 올해 학교에 참가하자 그랬네.
0: 예, 그렇게 하죠.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팥을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리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술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하다. 일군 난종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지었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졸려는 전망을 간추려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보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계수폭 쪽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계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계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위를 뚫고 나와 흥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설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흥한 남쪽 길은 그런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조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조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15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정치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조울레와 주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보위를 뚫고 봉황추위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주울레는 가방에서 나무 가지를 달아맨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덕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종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 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주울레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젠수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 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줄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뒤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는. 산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안에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구는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주울래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려야 했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우기와 산기슬개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에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 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마을에서 불이 나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래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였다. 다행히 호위병의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래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동종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었다. 총정치위원 주울래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어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래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장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수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야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주울래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에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섭으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국영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주울래는 속이 갑갑해놨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조항정부는 모태똥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똥의 군사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왕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똥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왕에서는 주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은 주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왕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똥의 군사를 이끌고 주울래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울래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똥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똥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주울래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똥은 군사 직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똥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주울래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헝그리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어릴 적 학교 가던 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길,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녁 밥 냄새가 나던 골목길.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고향의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도시의 번잡함과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푸른 산속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상의 문을 활짝 열고 숨이 탁 트이는 산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안인수 가수의 시원하고 힘찬 목소리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 노래.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백시행생 111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수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토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둥이 문진부의 강철수 선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40여 년이라는 풍부한 중이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여하기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

0: 있는데요. 림상 예약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면풍, 그리고 말이죠, 비문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소아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 신염이라든가 신결석, 신저갱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 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결절성 질병, 종류성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에 림파선 정대, 다공지료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말이죠. 문진에 가서 뇌란디 이야기 되면 강철수 선생이가의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등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중약을 지어드리고 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침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뇌를 해봅시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하고 말이죠. 관절에 발생하는 일종 말이죠. 질병인데 우리 인체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뼈라 하는 말이죠. 골격을 놓고 보게 되면 현재는 대략 양배역에 말이죠. 골격이 있습니다. 또 관절을 놓고 본다 할 때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관절이가 70여 개나 됩니다.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략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내지 70세 이 연령 단계를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프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70% 이상을 말이죠. 차지합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증세를 말이죠. 나타냅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느 관절이가 문제 생겼는가에 따라서 그 부위가 말이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당연히 링근 조직을 말이죠. 혈관이라든가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

0: 관절계 등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활동 저해를 받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요 주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좌골신경을 압박한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환자분들의 말씀을 빈다 하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침이 아프다 말입니다. 예? 당연히 예,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말이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한 현상까지 아, 생기게 됩니다. 이 병증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에,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한다 하게 되면 아, 근육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이 위축 현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절이 말이죠. 변형됩니다. 기형으로 나타납니다. 에, 특히는 오랜 시일에 거쳐서 말이죠. 치료를 말이죠. 중의도 해보고 서의도 해봤지만은 치료 효과가 에, 그닥지 않음으로써 예, 가족에서 많은 경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에, 견주염이라는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에,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을 우리 의뢰해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20% 정도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에, 견주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에, 하나는 말이죠. 어깨 주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손이라든가 발을 움직일 때이게 되면 이 통증이 더 심해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아, 예. 녹음 후에 어깨하고 손놀림이 잘 안 돼서
0: 예.
2: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0: 예.
2: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또 가서 예약 지으려고 전화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저, 대중기 수건자를 예약하다 그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4: 예, 저 여기 왕촌입니다.
0: 예.
4: 예, 이 전화로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 다른 게 아니라 처음 가는데요.
0: 예. 예.
4: 변비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께서 변비를 잘 해결해 주는 선생님, 그, 예, 알선해 주세요.
0: 예. 지금은 소개라고는 강조이면 찾아 됩니다.
4: 예, 오전, 오후 다 됩니까?
0: 예, 강철수 선생님.
4: 강철수?
0: 예.
4: 예, 그래도 이 오늘 아이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 아니 가도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연기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예.
4: 수고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5: 여보세요?
0: 예.
1: 네.
5: 내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5: 예.
1: 예, 얘기하세요.
5: 예, 예,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예. 빨리 말씀하세요.
5: 어, 심혈관의 용암 이사분 좀 보이려고 그랬다.
0: 예. 그럼 강조이면 찾으세요.
5: 강주임이?
0: 예.
5: 이제 오늘이 가 될까?
0: 완전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네. 계세요.
1: 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저는 걸음의 발뒤척이 너무 아파서 길태병원에 들어갈 때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1: 예.
0: 네, 정말 50m도 못 걸었댔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예. 강철수 쌤이 한때 침하고 약 쓴 게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 발뒤척이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0: 저번에 차 타고 백화에서 내려서 어떤가 번호라고 걸었는데
1: 예.
0: 정말 국회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1: 예예 좋아요.
0: 과 영수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가서 예 강주임대 가서 침 더 맞고 첨약도 더 쓰려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오늘 저 박윤덕 선생님 보러 가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3: 아, 어제 아랫배 차고에
1: 예.
3: 무릎이도 아프고 소변도 좀 나가는 게 시원치 않게 나가고 그래서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4: 네. 네, 저는 영문 모르게 머리가 땡하네 어지럽고.
1: 예.
4: 또는 밥을,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밥을 먹으면 막 메슬겁고 이래갖고, 영, 서약도 병원 다니며 썼는데, 영문을 잘 모르게 병 진단도 별로 없고 해서 영 그랬는데,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 잘한다는 이런 방송 듣고 찾아가서 요즘 첨약도 쓰고 거의 댄디도 맞았습니다.
1: 예.
4: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 하고 밥맛이 돌아서고 예. 아주 자기적으로 감각이 엄청 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공고히 또 치료를 받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려고 합니다.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계속 쓰려고요.
1: 예.
4: 예.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1일째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5: 예, 전번에 다리 아파서 돌지도 못한 게 있으니까.
1: 예.
5: 원장 선생님께서, 약, 중약도 떼고, 친구도 맞은 게 좀 많이 나가졌는데, 한번 좀 약도 쓰려고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그 계단 오르고 내릴 때문에 아 무릎이 영 아프고 아, 또 뒷다리 가끔씩 쥐도 올라오고
1: 예.
6: 그래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침 맞고 약 쓴 게 무릎 아픈 게 좀 많이
1: 나. 예, 전 일입니다. 예.
6: 예, 통쇄 나서 그래서 통쇄 안 하지 나 이 허가 날 때 좀 공부해 오늘 또 이해하도록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됐습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끝납니다. 예, 예. 예.
7: 저는 예, 경추병으로 인해가지고 있잖아요.
1: 예, 예.
7: 아유, 예. 머리가 이거 띵 하고, 그리고 뭐, 메스껍고 막 토하기 쉽고 있잖아요.
1: 오, 심하구만.
7: 그리고 이 두, 예, 이 두 손을 올리지 못하게, 뻗치지 못하겠어요.
1: 오, 심하구만. 예. 예.
7: 이래가지고, 무슨, 병원도 좀 다녀보고, 약도 접었는데 효과 못 보고 있다가 있잖아요. 이, 기태중이 이거 광고 방송 듣고, 이거, 저기, 그 강철수 그 주임이사,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7: 예, 그래, 저기, 침도 맞고 저기 뭐 약도 재다가 다리 먹고 이러니까 아이 효과가 엄청 좋네요 이거.
1: 그렇죠. 예예.
7: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 보이려고 저거 예약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예.
7: 예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8: 소화 잘 안 되면 위 영마 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소안 한다.
1: 예, 예.
8: 그래서
9: 병원

0: 병원 이렇게 여러 번 치료하다가 깽게 박청화 선생님 뭐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 약 쓴 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 공부에 하려고 좀 한 두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오늘 오선에 가면 되지.
1: 예,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오늘 저기 그 박성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어떤 정화입니까?
3: 아, 땀이 많이 나고 해서 예. 약을 두 번 재다 먹었는데 오늘 또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아, 무건들도 허리 삐끄러운 게 그냥 파스 붙이고 그냥 낚여는 거 하다가 그 강철수 주임한테가 침 맞고 천냥 먹이 좀 많이 났었거든.
1: 예, 예.
4: 침은 한 두 번 맞았나 많이 효과 좋은데 또가 더 맞고 천냥도 더 먹으려고 그래.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예.
5: 나는 예, 어때 그런데 예, 혈압이 높습니다. 결국에 예, 아, 예, 어림증도 나고 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강철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예, 결국 또 침도 맞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예, 또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2: 네.
6: 저는 그 자골 신경통을 아파서 그랬는데요. 거기 그 아침부터.
2: 네, 잘 안 들립니다.
6: 네.
2: 네, 안 들려요.
6: 네, 자골 신경통을 해서 아침에 서 있습니다.
1: 예.
6: 의원의 그
1: 박윤덕
6: 교수님 보이려고 하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영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1: 예, 예.
8: 예, 그래 암상 통해서 강철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지만 지금 효과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8: 그래 오늘 또 그 뭐래 방문 예약하려고 겁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8: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예. 그게 저는 예, 그 지난번에 그 저 잠이 잘 안 와서 예약했다가 예,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1: 예, 그랬어요. 예.
9: 예, 예. 그래서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그 저 신경내과에 그 저 박윤덕 저 교수님이 좀 배우려고 그래요.
1: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경찰님.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가려왔는데,
0: 예, 무슨 상황입니까?
1: 아, 뒷잔등에 열이 차고 나오.
0: 예.
1: 머리 다리 아프고.
0: 예.
1: 머리에 뜨문뜨문 매우 어지럽습니다.
0: 예, 예, 예.
1: 목주위 어깨 여기도 아프고, 그래, 아, 여러 가지 아픈데, 그 가보려고요, 오늘.
0: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지금 소개라고 했네. 강주임을 찾으세요.
1: 예.
0: 강철수 선생입니다.
1: 예, 예, 강철수 선생.
0: 예, 예.
1: 예.
0: 치료를 잘합니다. 예, 예.
1: 오전에가 됩니까?
0: 예, 완전히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료해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깨 주위만 아픈 것이 아니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오고요. 어떤 분들은 또 팔에 방사성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깨를 놀리거나 팔을 놀리거나 손을 쓰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챙겨 입고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간 통증이 심합니다. 밤에 더 심하단 말입니다. 낮에보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견주염 환자를 말죠, 진찰을 할 때 앞통점을 찾는데, 견주염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깨 주위에 있는 관절에 말이죠, 아주 명확한 앞통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0: 그리고 근육이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또 위축이 됩니다.
2: 네.
0: 이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견주염을 중이무는 기제에서 보게 되면 50견이라고 합니다.
2: 무슨 뜻이죠?
0: 우스제.
2: 네.
0: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는가 하게 되면 50세 고 좌우의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2: 네.
0: 그럼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런가?
2: 네.
0: 이 어깨주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이 우리 이학적으로 보게 되면 슈후라 하는데, 하늘로의 수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전후에 보게 되면 이 수복 능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내려가고 그리고 또 이 50견을 놓고 본다 할 때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2: 네.
0: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갱년기 단계인데 50세 좌우에 이래게 되면 여성분들에게 말이죠, 자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호르몬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게 되면 내분비 계통에 문란이 오면서 이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추에 있는 골질이가 문제 발생합니다. 증식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추에 있는 척추 내외 평형이가 파괴됩니다. 이 내외 평형이 파괴되게 되면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주동맥, 척수, 교감신경 이런 조직들을 말죠, 압박을 하거나 자극을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요. 고개를 말이죠, 수그리거나 덧치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이

0: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은증에 그리고 어떤 분들도 두통증까지 겸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눌러놓을 때이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요. 목을 놀리기 바쁘고 활동조야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팔꺼지 말이죠. 영향 줍니다. 방사성 통증이 느끼게 됩니다. 파리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움직이기 바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초동맥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게 되면 그 관절낭이 말이죠. 종창현상이 생깁니다. 부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압통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졸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관절 교통 질병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환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여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도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혼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춘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

0: 장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준시 대표팀이 4-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3으로 연글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정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베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베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베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예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0: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렴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3-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수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초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걸렸습니다. 점수는 1-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바니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대로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렸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바니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바니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0으로 됐습니다. 세 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바니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0: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침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두었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수성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 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동화음악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동화음악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 통화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징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의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쇼도 펼쳐지게 됩니다.

0: 그닐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길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닐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 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105년의 기나긴 노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화민족은 일떠섰고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의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실현하고 전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역사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시종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변 지역에서는 애초 어떻게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어 한 점의 불꽃이 의료원의 불길로 타올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연변의 홍색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연변 박물관 근현대사 연구부 허경화 주임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던 데로부터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이나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8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지난 시간에서 우리 허준이 모시고 한 점의 불꽃이 여운의 불길로 타오른 중국 공산당 조직의 설립에 대해서 연변지역에서의 이모 조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만특위는요 설립된 후에 성위의 지시정지를 쫓아서 각 현위를 조직 건설한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허주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동만특위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 후에 성위의 지시정지에 쫓아 현위 조직 건설 사업에 어떻게 착수를 해왔습니까?
1: 네,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이런 능력 있는 간부를 각 현에 보내 먼저 이 조사 료회하고 이 기층 당 조직을 정돈한 뒤에 이런 대표 대회를 열고 각 현위를 설립하였습니다. 1930년 10월에 이 정식으로 이 왕청

0: 왕청현위를 내왔습니다. 이 왕청현위는 이 특위에 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 왕청현위 서기 이 김훈이 이 불행히 체포되어 이 연길 감옥에서 이 희생되자 이 김상화가 그 뒤를 이어서 이런 현위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예, 그 시기에 왕청현위 아래에는 이 다섯 개의 구위가 있었습니다. 하마탕 구위와 이 라자구 구위 그리고 이 여용구 소왕청 석현 이 또 세 구위가 또 선으로 이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 다섯 개 구위의 또 아래에는 이 17개 지부가 있었는데 이 당원 수는 도합 150명에 달하였습니다. 중심현위는 1930년 10월 이 특위가 설립될 때 연화현위로 이 고쳐졌습니다. 이 연화현위 아래에는 10개 구위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령정 주재 일본 총령사관 이 경찰서가 이 끊임없이 탄압을 감행하는 바람에 이 시기에 이 당 조직은 또 수차 파괴되었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김철산을 현위 서기직에 임명하였다가 또 이 3월에 진공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 네.
0: 예, 6월에 특위에서는 이 김성도를 연화현위 서기직에 임명하였습니다. 훈추는 일찍 1928년 7월에 이 중공 훈춘 지부를 설립하고 이 조진가가 이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그 후 이 1930년 8월에 이 김성도가 이 훈춘 구위를 내오고 이 최창복을 서기직에 임명하였습니다. 10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중공 훈춘 현위를 설립하였고 이 류건장이 또 서기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훈춘현위 아래에는 또 네 개의 구위를 두었습니다. 이듬해 또 8월 1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당 사업의 수요로 이 연화현위를 취소하고 이 연길현위와 이 화룡현위를 내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공 연길현위는 이 김성도가 서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길현위는 현위 아래에 여덟 개의 구위를 두었습니다. 이 화룡현위는 최수항이 서기직을 맡았는데 이 현위 아래에 또 네 개의 구위를 두었습니다.
1: 네.
0: 이 안도는 특위에서 이 세 번이나 이 사람을 파견하여 이 당 조직을 건립하려고 하였지만 이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이런 또 반동 세력의 봉쇄가 이 하도 심하여 이 조직을 내오지 못하였습니다. 돈화 액목 두 현은 워낙 이 특유의 관할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공 동만 특위는 순립된 후 연변 각 현의 사업을 지도한 후에 또 이 액목 무송 화전 장백 등 이 각 현의 사업도 맡아보았었습니다. 1930년 말에 이 중공 돈화현위를 내왔는데 그때 이 당원이 모두 6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 시기 특위 산하에는 중국 공산당 조직이 비교적 이런 빠른 발전을 가져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사이에 특위 산하에 6개 현위와 19개 구위를 세워 이 특위로부터 현위, 구위, 지부에 이르는 이런 조직 체계가 이루어졌으며 이 연변 지구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대발전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이 중앙에 올리는 중공 만주 성위의 이런 보고에 이 정황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1190명입니다. 그중 연변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다섯 개 현의 당원이 636명으로서 전 만주 당원 총수의 54.1%를 차지합니다.
1: 네.
0: 예, 동만 특위의 간부와 그 아래 각 현의 당원 간부는 이 득제를 겸비하고 이 자질도 비교적 높습니다. 현 이상 간부가 18명이고 이 구 이상 간부가 41명입니다. 각급 당 간부 가운데는 이 여성 간부도 14명이 있습니다. 연변이 농민 혁명 단체로 전례 없이 발전하여 1931년 3월까지 연변이 다섯 개 형과 그 밑에 소속된 각 구들의 모두 이 농민

0: 협회가 건립되었으며 그 회원이 2만 5천여 명을 헤아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특위의 설립과 더불어 산하 각 현의 이 당 조직이 구성하게 설립되면서 이들 조직은 그 지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등도하여 이런 많은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위와 이 각 현의 당 조직이 설립된 후 이 동만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런 특위의 통일적인 능도 밑에 기세도 높은 이런 추수 투쟁, 춘황 투쟁을 벌였으며 유육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는 9.18 사변 후 동만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의 령도하에 이런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항일유격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사상 조직면에서 이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네, 중공 동만 특위는요 설립된 후에 당 조직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혁명 무장 건설도 적극 추진해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0: 네. 이 중공 동만 특위 군사위원회가 건립된 후 이 특위 군위석이 양림은 곧 당원을 군사화하고 이 러농 군중을 무장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이 각 현의 현위를 내올 때 현위 안에 이 군사부를 설치하여 유격대와 이 적위대를 정돈하고 이 조직하는 사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이 유격대에 대한 이 당의 령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1931년 2월 양림 등은 이런 동만의 무장투쟁 경험을 참답게 총괄한 토대에서 이 양림이 주요 책임자가 되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 동만 정비대 사업대강, 반제투쟁에 관하여 등 이런 일련의 군사문건들을 작성하였습니다.
1: 네. 이 1931년 2월에 반포된 동만 유격대 사태강은 동북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나온 당의 첫 군사 문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동만 유격대 사태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동만 유격대 사태강은 9개 부분으로 나뉘고 이 자수는 7,500자입니다. 이 대강에는 유격대의 성질, 과업, 유격대에 대한 당의 령도, 유격대의 지휘계통, 전술 등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유격대의 과업과 이에 대하여 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은 유격대의 과업은 군중을 발동하여 이 정치 영향을 확대하고 이 적의 통치를 뒤엎거나 그 세력을 소멸함으로써 이 홍군의 성장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대강은 지난날 연변 유격대의 이런 발전 정황을 깊이 분석하고 나서 이 정치 방향이 명확하지 못하여 유격대의 활동을 군중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였고 이 당이 조직적이고 이 계획적으로 유격대를 령도하지 못하였으며 모험, 맹동과 같은 이런 오유와 결함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변 유격대는 이런 결함과 오유를 반드시 극복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강은 또 군중은 혁명 투쟁을 추진하고 적의 통치 세력을 섬멸하는 데서의 주춧돌이며 유격대의 사업은 광범한 이 군중의 투쟁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투쟁 강령으로 이 군중들을 고무하고 이 군중들을 각성시켜 그들이 자각적으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또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1: 네네.
0: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에는 또 유격대 사업에 대한 이런 당의 절대적 령도가 이 명확히 천명되었습니다. 대강에는 당은 유격대에서 이 최고의 위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격대의 당의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대대에는 당위를, 중대에는 당지부를, 소대에는 당소조를 두어 이 유격대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령도 하에서 이 사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당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격대 이 정치부를 두며 이 군사수장과 정위 지도원 사이의 이런 사업 분공을 명확히 하며 유격대의 조직 원칙 즉

0: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견지하고 이 극단적 민주화의 경향을 반대하며 유격대 당 조직과 이 지방 당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격대 사업대강에는 또 유격대의 전술 규칙과 이 포로 정책 등 문제가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술상에서는 동만의 실정에 비추어 이 분산과 집중을 서로 결부시키며 이 어려운 싸움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적을 극도로 필요하게 만든 후 싸우는 등 이런 기본 원칙을 령활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 포로를 대하는 문제에서도 유격대는 이 포로를 학대하지 말고 이 교양하며 이 출로를 포로 자신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격대 사업대강에는 또 이외에도 여러 면의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토호열신 지주, 반혁명 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의 군수물자 공급을 해결하는 문제, 사병위원회를 건립하여 이 유격대를 감독하고 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문제들도 이 천명되어 있었습니다. 특위 군사위원회에서 제정한 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은 중공 동만 투기 군사위원회가 이 연변 반일 무장 투쟁에서 얻은 이런 긍정적인 면과 이 부정적인 면의 경험 교훈을 총화한 토대와 위에서 제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런 군사문헌이며 우리 당이 동북혁명 무장투쟁 과정에서 이 유격대의 사업을 이 체계적으로 론술한 이 첫 군사문헌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문헌은 일찍 동만에서 당의 령도하에 이런 무장유격대를 조직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유격전쟁을 전개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 그랬군요. 이 9.18 사변 후에 당의 영도 아래 길림 각 지역에서 성세호 대한 반일 군중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연변에서 일어난 그 추수 투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추수투쟁은 1931년 가을에 동만의 강농촌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진행된 이런 소장료와 이 리자를 인하하기 위한 이런 대중적 투쟁이었습니다.
1: 네.
0: 네. 당시 이런 반동적 지주들은 이 1931년 3월 이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4.6, 3.7 이런 소장료 인하 범병의 이런 실시를 거부하고 이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군벌들은 또 대중적 이런 투쟁을 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 이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여러 민족 농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적 지주를 타도하고 3.7, 4.6의 소장료 인하를 실시하자는 이런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이 9.18 사변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된 정세에 밀접히 배합하여 이런 성세호 대한 이런 추수투쟁을 발동하였습니다.
1: 네.
0: 네. 영길현 이 로투구 부근의 관도구 대기동 등지의 농민들이 우선 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추수투쟁의 첩보를 올렸습니다. 이 관도구는 영길현 로투구 지금은 이 령정시에 속합니다. 이 로투구에서 이 동쪽으로 약 3km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31년 가을 중공 로투구 구유에서는 이 대기동에서 이 각 기층 당지부 책임자들이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이 관도구를 중심으로 이 추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순 중공 로투구 구위 산하의 이런 2천여 명의 군중들이 이 관도구 촌에 있는 이런 교회당 문 앞에 모여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중공 로투구 구위 책임자인 류영호, 이 리최길, 농민협회의 책임자인 박창은, 정위대 대장인 리종하 등이 이 대회에서 이 열정에 잔음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방 당국의 3.7, 4.6 소장료 인하를 진행할 것을 간결히 요구하였습니다. 2천여 명의 이런 군중들은 또 이 부근의 강농촌에 돌아다니며 이런 지주들이 로석가리를 헤쳐 이 농민들에게 나

0: 놓아줬습니다. 그 이튿날 이 군중들이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두고 공안국의 10여 명의 경찰들이 불의에 달려들어 이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들과 이 토리로 투쟁하였습니다.
1: 네.
0: 놈들은 군중의 압력 밑에서 이 군중과 담판할 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이 군중들이 요구를 접수한다고 하였으나 이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군중들은 시위 행진으로 이 당국에 이 항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위대원은 두 갈래로 나뉘어 출발하였습니다. 한 갈래는 이 부르하 통하를 건너 려명 이 대기동을 거쳐 이 세린하에 이른 후 이 다시 투구를 행하였고 이 다른 한 갈래는 관선 금불사 영창 동명의 등지를 거쳐 또 이 로투구로 향했습니다. 시위대원은 가는 곳마다에서 이 지주집과 이 친일 주구들이 로젓가리를 해쳐서 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고리대 장부와 이 지수들이 장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시위대호가 이 동명촌에 이르렀을 때 이 동불사의 여러 무장 경찰들이 시위대호를 향해 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이 앞으로 이 더욱 큰 투쟁을 위하여 이 시위대호를 잠시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관도구의 이런 추수투쟁은 전 연변의 이런 추수투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관도구에 이어서 연기련 소용자와 팔도구 화령현 계산돈 일대 훈수련 밀강 일대 등등 이 동만의 여러 농촌들에서 대중투쟁의 거세찬 불길도 이제 더불어 또 타올랐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소용자의 이런 추수투쟁은 규모가 비교적 큰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1931년 가을 중공 영길구위에서는 이런 상급의 지시에 따라 이 구위석이 조기석의 주체 밑에 이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강태익, 강상호, 박광춘, 원남희, 원동희 등 이런 다섯 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소작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추수투쟁을 밀고 나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1: 네.
0: 11월 5일 소작투쟁위원회는 연길, 해란 등지에 이런 수백 명의 농민들을 영도하여 이 소용자에서 그 대지주인 임보성의 이런 장원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소용자는 지금의 연길시 소영향 이 소영촌입니다. 이 농민들은 이 임지주에게 37제 소장도를 실행할 것을 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거우 공안국 이런 분주소 이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쳐 이 다섯 명의 농민 대표들을 체포하여 갔습니다. 중공 연길 구위에서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소재회, 분회회, 아동단 등 조직의 2천여 명의 군중들을 동원하여 시거우 분주소를 포위하고 이 경찰들이 무례한 행위에 대해 질책하면서 이 대표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압령하에서 이 공안 분주소 소장은 즉시 두 명의 대표를 석방하고는 이 기타 세 명의 대표들을 연길 공안국에 압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노한 태중들은 사람마다 이 횃불을 두고 이 공안 분주소 소장을 앞세우고 이 연길에 있는 현 공소로 이 진군하였습니다. 이 현장은 농민들이 행동에 겁을 먹고 이 전화를 걸어 또 이 세 명의 대표를 석방하게 하고 이 소장료와 리자 인하에 대한 이런 군중들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그날 밤으로 이 소용자에 돌아와 임지주의 이런 로젓가리를 해쳐 이 식량을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뒤이어 또 군중들은 계속 시위 행진하면서 이 조양천 태양 방면으로 또 진군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시위 군중들은 이 지수집에 뛰어들어 이 로젓가리를 헤쳐 당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군중들이 투쟁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되었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이 활용한

0: 계산톤 일대 그 당시 이 계산톤은 이 화령현에 소속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훈춘현 밀강 일대 연길의 팔도구 등 지역의 이런 농민 군중들도 이 중공 계산톤 구위, 중공 강구 구위, 중공 팔도구 구위의 령도 하에 지수집을 포위하고 이 곡식 낙가리를 허물고 이런 로석가리를 해친 후 이 식량을 또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들에서는 또 이와 결부시켜 이 진일 주구를 청산하였습니다. 네, 이번 투쟁은 비록 일제와 이런 반동 군벌들의 저해와 파괴를 받았지만 여연히 이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이 항일 투쟁의 발전을 아주 크게 주동하였습니다.
1: 네. 이 1931년 12월에 들어서서의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옹성나자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했습니다. 옹성나자회는 어떤 형세에서 진행이 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까?
0: 네, 1931년 11월 16일에 만주성유에서는 중앙의 지시정신에 근거하여 유격대 건립에 대한 이런 당의 령도를 또 강화하기 위하여 순시원을 각지에 보내어 유격대 건립을 지도할 때 관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동시에 또 향림을 도로 소환하여 이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함으로써 이국대 건립 사업에 대한 이런 성위의 령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따라서 이 성위에서는 이런 사업 수요로 이 려여원일 동만 특위 서기직을 해임하고 이 동장령을 특위 서기로 임명하였습니다. 1931년 11월 하순에 이 동장령은 우리 연변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1: 네.
0: 네. 1931년 12월 16일 이 특위에서는 연길현 이 옹성라자에서 이 동만 각현의 책임자와 이 공산당원 공청단은 40여 명이 참가한 당단 열성분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격대 사업에 대한 이런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성위의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이 당의 령도 하에 어떻게 이런 농민운동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이 농민군중을 어떻게 무장시키고 항일 유격대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 폭넓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1: 네.
0: 이런 10일간의 이런 회의를 거쳐 이 사람들은 인식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 금후의 투쟁 업무도 제기되었습니다. 동만 각 지구는 군중 단체를 공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병변을 조직하고 이 친일 주구를 청산하며 이 무기를 탈취하여 이 반일 단체를 무장시키며 유격대와 이 유격 근거지를 건립하여 이 항일 유격 전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네. 이 추수 투쟁의 연속으로 1932년 2월 연변에서는 또 이 출항투쟁이 성세호대하게 일어났습니다. 투쟁은 뭐 연속 석 달이나 지속이 된 걸로 자료에 기재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춘황투쟁은 1932년 봄에 이 중공동만특위에서 이 연변의 여러 민족 농민들을 발동하여 이런 조직한 한 차례의 반제 반봉건적 이런 대중운동이었습니다. 예, 당시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그 전해 이 가을에 이런 추수투쟁 경험을 총화하고 이 당시 이런 발전하고 있는 항일투쟁의 정세에 비추어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주구를 타도하고 그들의 일체 재산과 식량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지주들에게서 이 량식을 구워다 이 흉년을 겪자는 이런 구호를 제기하였습니다.
1: 네.
0: 예, 동만의 이런 여러 당 조직들에서는 중공 동만특위의 호소에 따라 이 광범한 이런 대중적 춘황투쟁을 벌였습니다. 연길현 이랑구 이 류채촌의 농민들이 또 이 첫 번째로 이 춘황투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1932년 2월 초 이 중공 이랑구 구위에서는 이 남양촌에서 이 진일 주구의 밀고에 의해 살해된 이 남양촌 당지부석이 리태극의 추도회를 열었습니다. 추도회 후 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귀암동, 신광, 남양촌 등지의 군중들은 이

0: 비통을 힘으로 바꾸어 대례를 지어 시위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친일 주구를 타도하자, 지주에게서 식량을 구워다 기황을 넘기자 등 이런 구호들을 높이 부르며 구령평으로 항하였습니다. 연도에서 또 시위대원은 친일주구인 한병렬, 박룡국, 최봉서 등자들이 이런 재산을 청산하고 지주인 온영규와 이 맹가놈의 식량 창고를 열어젖히고 이 식량과 이 청산품들을 빈곤한 농민들과 이 류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중공 왕우구 당조직의 산하에 있는 왕우구 청합동, 봉소동, 원수동, 류채 등 부락의 이런 400여 명의 농민들은 지주 원룡복, 황일본의 뜰하게 또 뛰어들어 이 쌀창고를 열고 이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 네.
0: 네. 시위 군중들의 이런 기세에 간이 콩알만해진 더열신들과 이런 친일주구들은 구령평 일본 경찰 분주소에 피해 들어갔습니다.
1: 네.
0: 중공 의랑구 구의와 이 왕우구 당조직에서는 1,200여 명의 이런 군중들을 조직하여 이 구령평 일본 경찰서 분주소를 보유한 후 이런 친일 주구들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반동 경찰 당국에서는 이런 군중들이 정당한 요구를 들으려도 하지 않고 또 연길에 전화를 걸어 이 50여 명의 일본군 수비대를 끌어왔습니다. 이 적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이 시위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 시위 군중들은 전신무장한 적들과 박투하면서 이 경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적들은 군중들을 향하여 총을 쏘아댔습니다. 적수공군인 이런 군중들은 하나하나 쓰러졌습니다. 시위대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이 대오를 해산시키고 이 현장에서 이 철퇴하였습니다.
1: 그러네요. 이 의란국에 이어서 동만 각지들에서 뭐 끊임없이 대중적인 투쟁도 뭐 자발적으로 어떻게 뭐 일어난 걸로 사료에 기재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0: 네. 이 이랑구에 이어 또 이 훈춘현의 연통라자와 락타하자, 이 왕청현의 룡방구, 이 화령현의 평강구 등지에서도 이 끊임없이 이런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1: 네네.
0: 네. 1932년 3월 이 훈춘현 대황구의 이런 청수동, 황구, 동구, 북구, 빈랑구, 중구 동촌의 이런 300여 명의 농민들은 중공 철구구의 지도 밑에 또 이 쌀주머니와 바오레기, 낫 등을 들고 이 대례를 지어 이 동구령을 넘어 12여 킬로미터를 보행하여 이 락타하자, 지금의 하다문향 경내에 있습니다.
1: 네.
0: 락타하자로 향했습니다. 이 시위대원은 인하동에 이르러 이곳의 농민 군중과 회합하여 이 400여 명의 대오를 지어가지고 이 락타하자에 있는 친일 주구인 이 원대순의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원대수는 락타하자의 대지주로서 이 락타하자 중평 일대의 땅을 600여 헥타르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소작농도 이 30여 호나 두고 있었습니다. 농민 군중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 지주와 친일 주구를 타도하자, 3.7 4.6제 소장도 인하를 실시하자, 지주에게서 량식을 빼앗아 기황을 넘기자 등 이런 구호를 높이 외치면서 이 원대순을 투쟁하였습니다. 이 원대순은 군중투쟁의 기세에 억눌려 할 수 없이 6천여 근의 이런 식량을 내놓았습니다. 시위대원은 식량을 당지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이 원대순을 강박하여 이 시위 군중들이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식사가 금방 끝나자 이 훈춘 주재 일본 영사분관의 이 경찰놈들이 소식을 듣고 이 또 락타하자로 달려왔습니다.
1: 네.
0: 경찰들은 이런 분노한 군중들이 기세에 감히 어쩌지 못하고 또 농민들에게

0: 3천여 분의 식량과 20마리의 소를 주겠으니 군중 대우를 해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런 놈들이 기만 책을 간파하고 이 놈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계속 시위행진하여 두더구, 밀강, 사타자 등지에서 이런 또 량식 탈취 투쟁을 벌이었습니다. 대중적인 투쟁은 나중에 이 쌀을 꾸는 데로부터 이 쌀을 빼앗는 데로 넘어갔으며 일제의 추구를 청산하는 이런 기세찬 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을 거쳐 이 동만의 적지 않은 농촌은 혁명 세력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런 또 대중적인 항일 무장도 이 세워져 이 그 후이 더욱 큰 이런 항일 투쟁을 위하여 군중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1: 네. 9.18 사변 후에 동북이 함락이 되면서 이 중일민족 구분 모순은요, 그 시기의 주요 모순으로 됐는데요. 당의 영도 안에 동북 지역에서는 수많은 항일 의용군이 조직이 되고 또 동북 항일 유격전은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왕덕님이 영도한 중국 국민 구국운동은요, 구국은이 당시의 중요한 항일 무장 대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이 항일 구국군은 1931년 이 9.18 사변 후에 일본 제국주의 이런 동북 침략에 반항하여 길동지구의 구 동북군 내부의 이런 애국적인 장병들이 항일의 기치를 들고 이런 세운 이런 항일 무장대오입니다.
1: 네네.
0: 네. 항일 구국군은 그 총칭이 중국 국민 구국군 또는 동북 국민 구국군으로서 이 항일 애국 장령인 이런 왕덕림의 로 3명을 기초로 하여서 이 1932년 2월에 소성자 지금의 이 왕청현 이 춘양에서 이 정식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 네.
0: 네. 이 왕덕림이 총지휘를 맡고 이 공헌영이 부총지휘로 되었으며 이 오희성이 전선 사령으로 이 리연록이 참모장 겸 보충탄 탄장으로 되었습니다. 이 항일 구국군은 원 동북군 제27료 제677탄의 이런 로 3명을 기초로 하여 길동 각지의 이런 농민 노동자 종업원 청년 학생 대도회 홍창회 민단 경찰, 보안대, 산림대, 지주, 자본가로 이런 구성된 이런 자발적인 이런 항일 무장대오입니다.
1: 네.
0: 이 항일 구국군은 건립된 이후 항일 구국의 이런 기치를 높이 들고 이 길동 각지의 광활한 지역에서 이 영용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선후하여 이 돈화 현성을 세 번이나 들이쳤고 이 앵목 현성과 이 교화 현성을 들이쳤으며 이 경박호 이 련환 전역에서 적들에게 또 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1: 네,
0: 네. 1933년 1월의 마도숙 전투에서 이 실패한 후 이 왕덕림은 일부분 부대를 거느리고 이 소련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주보중의 이런 협조 밑에 오희성이 부대를 정돈하고 이 계속 투쟁을 견지하였습니다. 후에 이런 대부분의 구국군 장병들은 이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이 항일 연군에 참가하여 이 계속 항일 투쟁에 투신하였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 구국군 외에도 또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에 대하여 이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는 모두 우리 모두 세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제일 처음으로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로 임명된 분은 려요원입니다.
1: 네.
0: 네, 려요원은 이 1930년 10월에 이런 특위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런 사업상의 수요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림이

0: 북미로 돌아가면서 또 이 후에 정유에서는 이 동장령을 중공 동만투기 서기로 임명하였습니다. 동장령은 1931년 10월에 서기로 임명된 후 연변의 이런 항일투쟁을 령도하였는데 1934년 3월에 희생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그 뒤를 이어서 이 위증민이 또 이 동만투기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1: 네, 시간도 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두 분이 나눠서 연변 박물관의 허경화 주임을 모시고 연변의 당조직 설립과 그의 조직 활동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중국 공산당 창은 100우주년을 경축해서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네, 도로시가 다시 뵙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